현실에서뿐만이 아니라 SNS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알고리즘을 탔는지 다 관심사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이 관심이 생겼는데 계속해서 눈에 띈다. 그럼 더 찾아보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되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언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건 뭐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니까 참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또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괜히 기분 좋아지는 관심사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권인 목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없긴 했지만 그 진짜 이유는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말이죠. 뭔가 그러면은 아 뭔가 안 좋은 결과가 좀 찾아오는. 그래서 그냥 일상처럼 그냥 아 뭐 그 주말 건이지 뭐 목요일이지 뭐 오늘 뭐 축구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근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원망 섞인 아니 왜 빨간 옷을 안 입어서 당신은 뭐 이런 글도 올려주시는데 예,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살짝 여러분들께 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3부가 시작될 때 예, 축구가 시작이 되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월드컵 축구는 KBS에서 7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보시니까 아무래도 또 이렇게 좀 청취자분들 중에 이탈자가 좀 생기실 수도 있고 오늘은 이해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 앨범을 들으시면서 같이 TV를 뭐 이렇게 틀어놓으셔도 뭐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음악 앨범이요. 이게 뭐 같이 이렇게 틀어놓고 그래도 전혀 그 방해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스며들어갑니다. 네. 막지 이렇게 뭐 DJ가 믹싱을 해놓은 것처럼. 네. 그래서 뭐 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현지 몬테레의 소식을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의 또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축구 관련된 3, 4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 5696님, 3주 뒤에 출산 앞두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오늘 오프닝 들으니까 너무 제 얘기 같네요. 온통 아기용품, 아기 관련 것들만 보이고 들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아기용품들의 그 세계가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예, 네, 애들이 우리 곁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 몰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애기들 태우는 뭐 이것도 뭐 너무 종류가 많고 뭐 장

0: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정세윤 씨. 형님, 어제 차중커 받아서 와이프한테 쓱 주면서 알지? 이현우 하고 생색냈는데 참 열심히 산다 하고 칭찬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하 하셨어요. 아, 근데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가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이 표현을 할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비꼼이 살짝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칭찬받으신 거. 참 열심히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아유, 열심히 산다, 진짜. 이게 아니고. 어쨌든, 네. 이렇게 차중커를 좋은 곳에 써주셔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자, 직관적인 선곡인데요. 설 점식님이 청해 주셨어요. 전국의 드리머스.

중국 저장성에서 일어난 한 남성의 웃픈 사연이 화제입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선 남성은 이날 사실 휴가였는데요. 아내가 출근하면 다시 집에 몰래 들어와서 게임을 실컷 하기 위해서 참 못났다. 아내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작전대로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도로 집에 들어와서 게임을 즐겼는데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건데 아내에게 거짓말을 들킬 위기에 처한 남성은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옷장에 숨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아내는 집 안에서 들려온 수상한 인기척과 엉망이 된 집을 보고는 틀림없이 도둑이 들었다라고 생각해서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됐고요. 아,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우리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리는 우리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하고 첫 골 예상 선수를 적중한 분에게는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또 차중콜을 또 넣어드리잖아요. 그죠? 네, 쓱 넣어드릴게요. 물론 목요일 아침 일상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250님. 형님, 지난 1월 형님께서 선물해 주신 오사카 크루즈 여행을 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딸하고 5박 6일 동안 처음으로 둘이서만 함께한 건데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아, 너무 좋았는지 딸이 계속 또 둘이서 놀러 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오는 10월 달에 제주도로 7박 8일 캠핑 여행 다녀오려고 배편 예약해놨습니다. 형님 덕분에 딸과 더 친해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저희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너무 좋은데요. 예, 저희는 그냥 선물 하나 드린 것뿐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1인 여행권을 늘 드리잖아요. 예, 오사카 크루즈 여행권은. 근데 이제 하나 더 구입을 하셔서 따님과 함께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크루즈의 여행 그 특성상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좋은 기억만 남아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잘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주 뿌듯합니다. 네, 아시죠? 뭐 크루즈 여행권은 저희가 뭐 요즘도 계속 드리고 있는 거. 네. 8176님, 헬스장인데 오늘 오전 축구 경기를 다 함께 보려고 연차 쓴 회원들이 엄청나네요. 다들 열심히 키워온 근육들로 힘차게 응원한다는데 벌써 제 온몸의 근육들도 설레는지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시면서 지금 헬스장의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진짜 무슨 꽉

괜찮다. 뭔가 경기 보기 전에 그냥 어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운동을 하면서 에, 내 몸도 달아오르고 에, 지방도 좀 이렇게 태우면서 막 뭐 웨이트도 좀 하고 그래요. 유산소도 하면서 어 이거 괜찮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어 그리고 뭐 치킨하고 뭐 맥주를 드시더라도 끝난 다음에 하면 되죠. 그죠? 네. 운동 다 하시고 난 다음에. 6530님. 김포 2000번 버스 기사입니다. 운행 중 TV를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 그 공식적으로 이걸 뭐 중계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거 뭐 이렇게 중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큰 장면들 뭐 그 중요한 장면들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뭐 보시는 분들이 또 올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연 감사합니다. 기사님 김포 2000번 버스 기사님께서 6530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6306님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이 있는 날은 경기 1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막 밀려들었다가 경기 시작되면 딱 끊겨요. 오전 시간이라 시원한 커피 한 잔의 힘으로 응원하시나 봐요 하셨습니다. 아, 커피를 딱 챙겨서 이제 경기를 본다. 그래요. 오늘도 약간 뭐 그런 요 패턴이 반복이 될까요? 3714님, 형님, 전 셋째 진우입니다. 우리 사형제 현우, 영우, 진우, 광우 중에 첫째 진우요. 지난주에 테니스 전국대회 나갔는데 형님이 왜 응원 안 오셨어요? 16강 탈락했어요. 그래도 256팀 중에 16강이니 잘했죠? 하셨습니다. 아, 16강까지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탈락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도 여기 저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큰형이잖아요.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멀리서도 마음 느낌적인 느낌으로 마음으로 제가 또 응원하고 있었다는 거. 에, 우리 아우님들 아시죠? 영우, 진우, 광우. 네, 잘하고 계시죠? 자,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 Fall Out Boy의 The Last of the Real Ones, 4023님이 청해 주셨고요. 두 곡 이어드립니다.

Once까지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대한민국 팀의 첫 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612님, 첫 골은 조규성이요. 헤딩으로 넣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조규성 선수. 파리

그렇죠? 그래서 야, 오늘 전술이 좀 어떻게 또 선발 명단도 지금 받아 들었고 요런 지금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존박의 노래 듣고 올게요. Love Attack.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자, 목요일 오늘 축구 관련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우리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귀로 듣는 중계로 음악 앨범과 전반전 함께 하시고요. 후반전은 라디오쇼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공식 서포터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 퀴즈 네, 되겠습니다. 1번 붉은 악마, 2번 붉은 악동, 3번 붉은 노을, 4번 붉은 볼락. 볼락 맛있죠. 자, 노래 들려드린 동안 정답 주세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시원한 보리차 세트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노래는요. YB의 오필승 코리아.

그래요. 예, 멕시코의 상황은 저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화면을 보면서 예, 여러분들의 사연을 또 보면서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붉은 악마였고요. All Time Low의 Time Bomb 들려드리고요. 3부에 뵙죠.

강남북로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지체 정체되고 강남순으로 수서 방향은 서초터널 안 1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또 공식 피파 월드컵 2026 테마송으로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가네요. 대한민국.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요. 쿨 FM 유튜브가 15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간단한 퀴즈 푸시고 배달앱 상품권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쿨 FM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재밌는 콘텐츠 많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유튜브에서 어쩌다 남자 검색하셔서 음악 앨범 어쩌다 남자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방역버스 1650번, 1650번 버스 타고 가는데 현우 오빠 목소리가 들리네요. 지금 장지역 지나가요. 기사님 안전운전하시고 음악 앨범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아,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식 전해주신 5279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황희찬, 백승호, 이렇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아직까지 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뭔가 이렇게 뭐, 대충 해서, 그냥 뭐, 무승부로 32강 가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우린 뭐 꼭 이겨야 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그 세트피스도 벌써 몇 번 나왔어요? 지금 11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Imagine Dragons의 Believer. 8164님, 송서현님 청해 주셨습니다.

보이네요. 중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뭐 지금 이제 15분 좀 30초 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객관적인 지금까지의 경기력은 뭐 우리가 앞서갑니다. 조직력도 그렇고요. 주도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 역습에 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체력이 좋고 그래서 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또 공격하고 있는데. 어쨌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첫 골을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빡 좀 그 흔들어 놔야 되거든. 심리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신미재님, 오빠 이쪽 방향으로 의자 틀고 앉으신 게 왜 이리 웃긴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지금 TV로 들어가고 있어요. 약간 오늘 이렇게 그 어디 평상 같은데 쫙 이렇게 넓은데 거기 여러분들과 쭉 앉아가지고 시원한 그늘에서 TV 같이 보면서 막 같이 응원도 하고 그럼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백미정 씨 차디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요. 지금 레이저 나오고 있는 거 보였나요? 나가고 있긴 해요 레이저. 허진영 씨 축구 시작하니까 사무실에 남자 직원들이 다들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 숨어서 보고 있나 봐요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다 같이 또 이렇게 의논도 하고 같이 분석도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

더 조용히 싸드렸어요. 축구 안 본다고 더 시험 잘 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쵸? 맞아요. 에, 그리고 이게 뭐 아이들이 집중이 되겠어요? 이거 괜찮다. 보험병에 그 따뜻한 물을 싸가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보는 거. 아, 오늘 그 11시에 전 퇴근하면서 메뉴가 정해졌습니다. 에, 메뉴가 정해졌습니다. 아, 5285님. 전 축구를 안 보, 점점점, 아니, 못 보기 때문에 오늘도 차디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제가 보면 꼭 상대팀이 골을 넣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과 온 국민들을 위해 안 보기로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렇게 또, 네, 어려운 결정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 네, 그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네. 5285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5285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Paramore의 Ain't It Fun 박정원 씨가 청해 주셨고요. 4부에 뵙죠.

그 남아공도 지금 만약에 남아공이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는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지 않겠어요 이 친구들도요. 에, 우리 선수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철 씨, 오, 와 지금 또 날카로운 슛. 간담을 진짜 이 팀 조심해야 되겠네요. 김성철 씨 조마조마해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안영우 씨 심장 떨려서 못 보겠어요. 최소라 씨 이렇게 조마조마해도 되는 건가요? 또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고 너무 일방적이어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좀 팽팽하게 이어가다가 우리가 또 이게 한 골을 딱 넣으면 그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4152님.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데요. 중계 소리는 완전히 꺼놨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멀리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으악! 하고 포효하면 아, 골 넣었구나.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차디도 음악 앨범 진행하시면서 속으로 같이 응원하고 계시죠? 대한민국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지금 뭐 다. 우리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6646님. 저는 제가 봐야 한국이 골 넣는다고 남편이 폰으로 틀어서 자꾸 눈앞에 들이밀고 있어요. 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래요? 일이 좀 바쁘시더라도 꼭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뭐 좋은 운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면은 네. 신중히 부탁드릴게요. 5317님 전 지금 딱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이때다 하고 대형마트 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승리는 기원합니다. 지금 진짜 마트가 한가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축구가 안 궁금하신가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맞아요. 2642님 차 타고 이동 중인데 길에 사람이 없어요. 다들 축구 보나 봐요. 대한민국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어딘가에 다 모여 계시고 어느 공간인가 다 모여 계시고 뭐 광장이건 집이건 직장에서건 다들 지금 모여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 불렀죠. DNA 신동은 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러네. 약간의 우리가 지금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이게 배고픔이 없어져요. 네. 배고픔이 없어지고,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예, 축구에 지금 올인돼 있는 상태죠. 지금 식당에 계신 분들이 TV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해도 그렇죠. 음식이 뭐 식어도 지금 이 순간에 실시간으로 이 경기를 지켜보는 게 훨씬

0: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3: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순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83님이요. 남자분들 밖에 나와서 인상 팍팍 쓰고 계시네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전반 어땠는지 딱 보입니다. 후반엔 웃고 나와 계시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선수들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뭐 저희가 뭐 그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 예,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차중컵 벌써 넣어드렸거든요. 첫 골 넣는 선수는 경기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차중컵을 넣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곡도 역시 뭐 축구와 관련된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리키 마틴입니다. The Cup of Life. 오늘 끝곡이고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야.
1: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2: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0: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1: 마리오 아울렛.
3: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4: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2133님이 주셨습니다. 남아공전도 생방하면 G-Park 축덕으로 인정합니다. 치킨 쏘나요? 아니

박명수의 라디오쇼 6월 25일 예 목요일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바로 이제 시작할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뭐 저 감독은 아니지만 전반에 좀 서로 좀 체력전을 한 다음에

0: 1600-9300 1600-9300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듣면 듣겠냐?
1: 아 너무 좋아 이 솔직한. 네네. 이 솔직한.
0: 그러나.
1: 예 응원해야죠 사실은. 예, 응원해야죠.
0: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1: 그럼요.
2: 아, 예. 이런데 불렀어 우리를. 예. 아 이게 너무 겹치.

0: 정말 궁금해서.
1: 재수
0: 정말 궁금해서.
1: 이거 확 재수 먹는 거지. 나만 보게 되면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2: 절대 안 되지.
3: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 프랑스 카메라 감독님 가면 카메라 뺏을 거야. 나 셀카 찍을 거야. 자, 오늘 저 주제부터 알려주시죠.
3: 네, 오늘 주제는요.
1: 네, 주제는 네. 이상 이상민님의 사연으로.
3: 예.
1: 아 지금 저
2: 왔어 있어.
1: 오. 아 카메라 감독님 왜 저걸 봐? 우리 찍어야지. 아 프랑스 감독이 정신 나갔네 지금. 왜 저걸 봐 지금 축구를? 자 이상민님의 사연으로.
3: 예.
1: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남편은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블록 장난감을 모았다고 합니다. 작은 블록으로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해리포터도 만들고 하는 그거요. 본가에서 그 짐을 빼던 날 시어머니의 잇몸 만개 환한 미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2: 자기야 이거 다 재테크야. 이거 보이지? 이게 한정판이거든. 12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30만 원도 넘는다니까. 나는 돈을 쓴 게 아니고 번 거지.
3: 알겠어. 네 알겠는데 나 청소 좀 하게 나와봐.
2: 여기 지금 걸레로 닦게? 아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솔로 먼지를 이렇게 상 먼저 털고 물티슈를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닦아야 된다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쫄로 가.
3: 아니 변기 좀 닦으라 할 때는 오만상을 찌푸리고 변기를 닦으면 자기한테 뭘 해줄 거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아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요.
2: 잠깐만 이거 얘 손에 있던 횃불이가 어디 갔지?
3: 에? 횃불? 횃불이 뭔데? 뭐 어떻게 생겼는데?
2: 아니 이거 성 위에 이거 얘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횃불 딱 들고 있는데 이제 횃불이 없잖아 지금.
3: 아니 뭐 그런 게 있었어? 나 못 봤는데.
2: 아 왜 못 봐? 그거를 그 어디 떨어졌는데? 그 혹시 여보가 청소기를 빌어버린 거 아니야? 아 그 내가 지금 조심 좀 해달라고 했잖아 이거.

0: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자, 우리 소란과 미연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네. 야, 아쉽게 지금 저 1대0으로 저희가 한 골 먹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충분히 시간이 있고요.
1: 시간 많이 남았죠. 자,
0: 우리는 이기
1: 비기면 울지 마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울지 마시고요. 예, 예, 예, 네, 예, 아직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았어요.
0: 예, MC는 평정심을 찾아야 되고요. 예, 예. 괜찮습니다.
1: 시간 우리. 많이 남았어요.
0: 우리 비기기만 하면 돼요.
2: 저희 셋이 난리 난리 하는데 프랑스 감독님이 잠깐만. It's not finish라고
1: it's not finish라고
2: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예, 예, 예.
0: 뭐라고요?
2: It's not finish라고 프랑스 감독님이 말씀해주셨어요.
0: 촬영이나 똑바로 하세요.
1: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0: 저희가 자 저희가 첫 골, 무승부 골 내면 50마리 가겠습니다. 치킨 50마리.
1: 어, 50마리?
0: 진짜? 50마리 가겠습니다.
1: 크게 쏩니다. 크게 쏩니다.
0: 40마리 제 돈으로 쏩니다.
2: 진짜 좋아.
0: 예, 예, 예.
2: 와, 대박.
0: 자, 제가 50마리 쏘겠습니다. 여러분.
1: 제발, 제발.
0: 자, 이제 예, 사연을 소개해야죠.
3: 가자!
0: 사연을.
1: 예.
0: 자, 한 골 들어가면 50마리 쏩니다. 50마리.
2: 네. 그래도 사연이 예. 많이 오네요.
1: 네, 김영자 씨가요. 50마리. 아직 고영배 씨 딸들은 안 일어나요. 우리 집 중1 상전은 아침마다 옷 가지고 혼자 웃었다. 울었다. 생쇼를 하고 살이 쪘네. 만에 입으로시 있네. 만에 정말 내가 저 상전을 낳고 미역국을 콸콸 들이켰나 싶어요. 그 딸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입는 옷으로 그렇지 않아요?
0: 근데 다 교복 입고 다니지 않나?
2: 교복 없는 학교 요즘 많으니까.
0: 아, 교복 없는 학교도 있나 요새?
2: 아니, 대부분 없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교복 입어도 주말마다 나이가 나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 네, 딸들은
0: 교복을 입어도 또 안 입는 학교들은 좀 힘들긴 하겠다.
2: 아, 그럼요, 그럼요. 그,
0: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2: 그리고 네. 뭔가 그 취향이 확실해지면서
0: 마치 맞아 맞아
2: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네. 딱 그걸 싫어해 버리니까 예. 어렵지
0: 그렇죠 그렇죠
2: 토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네
1: 예. 지금 너무 이렇지 않은데
0: 우리 아, 그리고 저는 차라리 한 골 먹은 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 잘 된 것 같아요 어.
1: 그래요 정신 확 차리게
0: 선수들이 너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지금
1: 어, 예, 예, 예.
0: 지금 너무 정신을 차리고 있어서
1: 네.
0: 일단 한 골 제가 넣으면 50마리 치킨 50마리 쏘겠습니다.
2: 대박이다.
0: 예. 아, 잘 먹었다. 예. 잘 먹었다. 아. 2대1로 이길
1: 그래요.
0: 수 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길 수 있다. 왜냐면 2대1로 예. 이길 수 있다.
0: 지금 정신 바짝 차렸어요, 지금.
1: 저희 그러니까. 체코전에도 그랬잖아요. 예. 2대1로 맞아. 역전승.
2: 역전승
1: 시원하게.
2: 짱이 타지.
1: 네, 맞아요. 또
0: 대한민국 역전승의 전문가예요.
1: 아, 맞아요,
0: 좋아.
1: 맞아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영배 씨 딸은 어떤가요? 사실 꼬를 때.
2: 제 딸이 6학년이거든요.
0: 예. 딱 그럴 때는 이제.
2: 근데 오히려 거꾸로요. 어릴 때
1: 진짜?
2: 그렇게 까다롭더니 하더니 요즘에는 그냥 그럭저럭 입어주더라고.
1: 아 근데 이제 거꾸로. 6학년쯤 되면은 여학생들 다 블랙만 입던.
2: 어떻게 알았어?
1: 다 블랙만 입어.
2: 원래
1: 초등학생들이
2: 무채색을 절대 안 입으려 그러는데 요즘에 맞아, 그냥 분말 없이 잘 입어요.
1: 우리 아들도 그렇게 블랙만 입더라고.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거 제가 핑크 피는 거 좋아했거든요. 절대 안 입어. 네, 블랙만.
0: 그 얘기가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게 멕시코가 체코를 2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2: 그러니까
0: 멕시코 아니.

0: 모자
1: 모자
2: 모자 쌍수 아니에요?
0: 아, 아
1: 모자 쌍수예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예, 영배 씨 집중. 예. 네. 873 하나님이요. 제 상전은 3살 연하 남자친구예요.
2: 네네.
1: 남친 어머니가 어찌나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본인 먹은 설거지 한번 안 해봤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남친 어머니가 챙기던 걸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잘생겨서 참고 있어요.
0: 그래요. 네. 예. 잘생긴 또 남친. 연하.
1: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그냥 쭉 이렇게 평생
2: 여기 계시죠?

0: 똑같은 거죠.
1: 아, 근데 예. 이분은 좀 뽀뽀까지 한다는데 바이크에.
0: 예, 예. 뭐 오죽했으면 하겠습니까? 예.
2: 아마 이름도 지어주고 예. 막 대화도 그럴까. 오늘 기분 좋아? 예, 이러면서. 예.
1: 상점 맞네요. 진짜.
0: 왠지 저도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 내 말 같아요, 내 말.
1: 아.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서 아. 거기에 좀 약간 예, 그, 예, 예. 그걸 부여하는 거는 캐릭터를.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바이크 좋아하는 데 마음은 전 충분히 압니다. 예.
1: 네.
0: 자, 이번 다음 거 한번 또 가볼까요?
2: 비슷한데.
0: 네. 예, 예.
2: 그 김학종님.
0: 예.
2: 저희 집 상전은 와이프가 산 아이보리색 소파요.
0: 예.
2: 편하게 있지를 못해요. 소파에 앉을 때는 깨끗이 씻고 앉아야 돼요.
1: 아, 예. 씻고.
2: 과자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소파를 예. 밝은 색을 사가지고 저는 바닥에 앉습니다.
1: 어, 진짜 예. 그야말로 소파를 모셔두고 있네요.
0: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선배분 댁에 이제 놀러 갔는데
1: 네.
0: 그 저 형수님이 그렇게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라서
1: 네, 네, 네.
0: 딱 갔는데 방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각 잡혀 있고
1: 네.
0: 식사할 때 위에 그 하얀색 그 뭐라 그러죠?
1: 예, 식탁포?
0: 식탁포 안에 그 이렇게 저 무릎 위에 넘
1: 무릎
2: 그
0: 그거를 꽃으로 만들어서
1: 놓고
0: 이거 여기를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불안해가지고 진심이시다.
0: 그렇게 깔끔하는 댁도 맞아요. 있대요. 그러고도 상전이죠 상전.
1: 네,
2: 집을
1: 진짜.
2: 이제 집 전체를 상전으로 집 전체가 이쁘게 놓는 거죠.
0: 예, 예. 뭐 하나 각도만 틀어줘도
1: 그러네.
0: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도 예, 싫어하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1: 아,
0: 예,
1: 진짜 예.
2: 아이러니해요. 차 시트 같은 것도 흰색으로 하면 상전되잖아.
1: 맞아.
2: 청바지 이염될까봐.
1: 아, 맞아.
2: 이런 거.
0: 아~ 난 무조건 올블랙이야.
2: 아, 그러니까.
0: 난 그래서 화이트하네. 예, 화이트 물들면. 아, 피곤해 그거.
2: 때탄다고 예. 블랙으로 하고.
1: 맞아요.
0: 영빈 씨도 블랙으로 해요? 시트.
2: 저도 웬만하면 그거 좀 싫더라.
0: 블랙.
2: 브라운 아니면 블랙.
0: 브라운도 짙은 거.
2: 아, 짙은 거, 짙은 거,
0: 짙은 거.
1: 저는 베이지로 해서 그냥 편하게 씁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 예. 다 이염됐어요.
0: 알겠습니다. 예.
1: 그러려고 하는 거지 뭐.
0: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1: 이염된 채로 10년 쓰고 있어요.
0: 이염이 아니고 이염이요.
1: 이염미연이.
0: 예, 예.
1: 네. 8413 님도요. 네네.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최고 상전은 아들이 키우고 있는 도마뱀 두 마리예요. 컨디션 체크는 물론이고 중간중간 물도 뿌려줘야 되고 이 녀석들 때문에 멀리 여행도 못 갑니다.
0: 오.
1: 작년 부산 여행은 데리고 다녀왔네요. 어머, 여행을 데리고 다녀왔대요.
0: 오.
1: 사람 수발도 힘든데 파충류 수발까지 해야 되나요? 아, 진짜. 이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요즘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되레 손이 덜 가는 것 같아요. 귀엽긴 한데, 그죠?
1: 파충류가.
0: 네, 그 파충류는
1: 아 그쪽 다른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 예. 비해서는 네.
0: 파충류는 그냥 먹을 거만 주면 한 하루 내비둬도 괜찮지 않나요?
1: 아니 근데 그 나는 파충류 그 먹이를
0: 예.
1: 벌레를 살아있는 벌레를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넌 그게 무서워서
2: 그치.
1: 못 키우겠던데.
2: 미럼 줘야 되고 막
1: 귀뚜라미 키워야 되고.
0: 그리고 어떤 파충류는 생쥐를 주던데 생쥐.
2: 오, 진짜?
0: 네, 생쥐. 그 식용생 아니, 식용이 아니고 이제 그들이 먹는 그
1: 진짜요?
0: 생쥐가 있어요.
1: 큰 파충류인가 보다.
0: 네, 그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냉동실에 넣는 거 아니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1: 어, 예.
2: 뱀 같은.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1: 아, 그러면 진짜 예.
0: 그렇게
1: 정말 상전이네요. 예. 진짜 그 그러니까
0: 그만큼 살아가니까.
1: 예.
0: 그건 뭐 본인만의 취향이고 또 이렇게 좋아하면 그럴 네. 수 있죠. 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
1: 그렇습니다. 네.
0: 저 좀 부러워요. 예.
1: 부러워요.
0: 자, 축구는 지금 지금 계속 한국이 공격권을 갖고 있고요.
1: 네, 조규성 선수가 들어갔어요. 높이가 있는. 조규성 선수가 들어와서
0: 예, 지금
1: 좀 문전으로 예. 붙여주는 크로스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0: 거의 들어올 분들 다 들어온 것 같은데
1: 들어올 분들
0: 될 것 같아요. 예.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남아공이
1: 예.
0: 예, 우리가 너무 지금 정신을 차렸어요. 너무 정신을 차려가지고
1: 예.
0: 뭐 예전에도 잘하고 있었지만 이제 뭐 진짜
1: 아, 지금
0: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1: 네.
0: 전쟁. 예,
1: 지금 이영표
0: 예.
1: 해설위원이
0: 따끔한
1: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움직임이 들려졌다.
0: 좋습니다. 이광희
1: 죄송합니다.
0: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라디오 듣지 마세요.
1: 죄송합니다.
0: 그냥 듣지 마시고요. 다음 사연 갈게요. 다음 사연.
1: 예예.
0: 미치겠네 지금.
1: 이현정님이요.
0: 예.
1: 남편이 키우는 난초 화분요. 한 여름에 덥다고 베란다에 둔 난초 화분 40개를 거실로 들여와서 예? 에어컨을 틀더라고요. 와, 내가 덥다면 콧방귀도 안 끼면서.
0: 40개를 갖다가 에어컨을 틀어?
1: 와.
2: 난초가 뭔가 그
0: 난초.
1: 예, 난
2: 그거죠.
1: 난초. 근데 이제 난초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애지중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예. 저희 삼촌도 난초로 많이 키우셨는데 그냥 얘가 진짜 뭐 습도 온도 막 다 맞춰줘야 되고 진짜 상전이더라고요.
0: 예.
2: 그 좋아하시는 분들 막 잎사귀 이렇게
1: 닦잖아요.
2: 닦으면서
1: 하나하나.
2: 키우잖아요.
1: 네, 맞아요.
2: 소중하게.
1: 맞아요. 맞아요.
0: 나도 선풍기 어저께 선풍기 키우고 잤는데 약품으로 약품.
2: 난만 못하네요. 난만 못하시네요.
0: 난만 못하네요. 예.
1: 네.
0: 클로는 예.

0: 노래 듣겠습니다. 네. 난.
1: 진짜로?
0: 준비 안 돼요?
1: 아, 진짜? 아니,
0: 안 된대.
1: 나 지금 준비돼 있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0: 안 됐습니다.
1: 난 참어이가 없어.
2: 아, 저, 지금, 아, 아, 나왔으면 대박.
0: 지금 남아공손 한, 남아공손 한 명이 지금 누워서 아픈 척 하고 있습니다. 지금.
2: 어.
0: 예, 아, 좀 일어나야, 아이고,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데 좀, 아, 좀.
2: 아우, 저기 선수 옐로.
0: 예, 아, 좀 많이 안타깝네요.
2: 아니, 남아공 선수 발이 더 높았는데 원래.
0: 예, 남아 옐로건 뭐 블루건 간에 예, 일단 받을 건 받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2: 네.
0: 예, 예, 상관없습니다. 조기성 화이팅입니다.
2: 아, 근데 위험 지역 같은데.
0: 예, 괜찮습니다. 예.

0: 저 괜찮고요. 예. 네.
1: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0: 네.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1: 8792님. 네. 딸내미 운동화 상전을 모시고 살아요. 택도 안 띄고 공기청정기까지 가동하며 방 안에 차곡차곡 모셔놓아요. 신지도 않고요. 들고 나가서 실내 에서만 아이고야. 잠깐 신고 다시 모셔도 됩니다.
2: 한정판인가 보다. 이 정도면
0: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착하다 이쁘다.
1: 그래요? 어려서부터 벌써 운동화를 이렇게 모아 안 신고 예, 예.
2: 한정판 아니까 이 정도로 뭐 애지중지한다는 거 보면
1: 수집하듯이.
2: 네.
0: 저한테 감독님 왜 자꾸 이렇게 계속 찍어요? 이거 다 쓸 거예요?
2: 밀착 취재.
0: 안 써요 이거.
2: 밀착 취재.
0: 이거 100% 이거 100% 안 쓸 건데 왜 찍는 거죠? 똑같구나.
2: 제가 제 생각에는 그 박명수 씨의 팬이 예. 아니신가.
0: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네. 프랑스 감독이나 한국 감독이나. PD가 쳐다보니까 안 찍을 수 없고 계속 찍는 거야 지금.
2: 저 아, 이거 재밌어. 레몬 향기님. 예. 우리 엄마의 이명웅 머그컵이요. 아. 거기에 물은 한 번도 안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닦아놓기만 하세요. 예, 예, 제가 예. 한번 마셨다 진짜 육성으로 욕 먹었어요. 네,
1: 네. 소중한 컵이니까.
2: 네, 이런 자, 굿즈 정말 소중하죠.
0: 자 무승부골 들어가면 치킨 50마리 쏘겠습니다. 50마리. 와. 40마리 제가 됩니다. 예, 여러분 자 응원해 주세요. 대한민국 외쳐 주시 바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네. 트윈이 원의 노래네요. 대한민국.

0: 저 죄송한데요. 저 프랑스 저 감독님 춤추면 안 돼요.
1: 지금 춤추는 분위기
0: 지금 분위기가 그런 네.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물론 이렇게 저 뭐 네. 이제 상황은 알겠는데 예. 좀 저 죄송한데
1: 왜냐면 워낙에 이제 투애니원이 또 글로벌 스타이기 때문에
0: 투애니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하이 스타이기 때문에
0: 지금 이렇게 저 춤출 분위기.
1: 네, 지금 무소유님이 예,
0: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1: 예, 무소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쥐팡 눈길이 자꾸 TV로 네, 간다. 네, 방송 집중 못하시는 모습 재밌다고 또
0: 재밌게
1: 하셨습니다.
0: 재밌게 뭐가 재밌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왔다
1: 네, 역전할
0: 왔다.
1: 거예요. 저희 왔어요, 진짜 왔어요, 역전할
0: 왔어요,
1: 거예요.
0: 왔어요.
1: 네, 우리 제발 쥐팡 지갑 털어봅시다.
0: 네. 자, 여러분 이제 15분 방송 이제 저 경기도 한 5분 7-8분 남은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무승부 가면
1: 예.
0: 100마리 쏘겠습니다.
1: 와, 100마리 늘었어. 점점 진짜 올라가고 있어요.
0: 제 돈으로.
1: 100마리 제발 100마리. 진짜
0: 한 골만 더 들어가면
1: 한 골만 넣어 주세요. 한 골만 더
0: 100마리 어 들어갈 것 같아. 어 들어갈 것 같아.
1: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0: 아이고.
1: 아이고.
0: 지금 저 남한공원 수비에

0: 아우 죄송합니다.
1: 자 일단 100마리 쏘겠습니다. 예, 무슨 분만 예, 예. 돼도 100마리 쏘겠습니다. 100마리. 네. 자, 홍명보 감독님 앞으로 나오셨고요. 아 지금 네. 다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2: 그럼요.
1: 예. 예. 자 오늘 저 사연 소개된 분들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예. 예. 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쉽게 두 분과 예. 죄송한데 감독님 그만 찍으라고요. 기분이 그런 기분이 그런 분위기 아니라니까 지금.
0: 아, 시간 충분히 남아 있어요. 우리는 예, 예, 예. 추가 시간에도.
1: 저 가기 전에 네. 저 프랑스 아울렛이나 좀 알려주고 가세요.
0: 아, 프랑스 아울렛
1: 싸게 파는데. 자 좋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0: 예. 네.
1: 물론 가시지만 오늘 대한민국의 골. 확실히 저는 기대합니다.
0: 그럼요. 아, 그럼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1: 한 골만 들어가면 치킨 100마리 쏘겠습니다. 두 분은 감사드리고요. 예. 네. 끝까지 대한민국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0: 화이팅!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6: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8: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7: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끝까지 우리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요. 끝까지 대한민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우리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우리 대표팀 우리 선수들에게 큰 응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외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의 노래입니다. 손에 손잡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드컵 응원 열기가 뜨거워서인지 점심시간을 전후로 서울 시내 간선도로 이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모두 양방향 무난하게 지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구리 쪽 강변북로 동호대교 부근으로 4차로 작업이 꾸준해서 반포대교 지나면서부터 속도 떨어지고 이후 잠실대교 앞두고선 1차로에서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반대 일산 쪽 서강대교부터 월드컵 대교 쪽으로 잠시 주춤하고요. 거리 응원을 하고 있는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 여전히 양방향 전차로가 전면 통제 중이니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또 목포 쪽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 주춤하다가 서해대교 위 3차로 작업 때문에 포승 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A 레이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3: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2: 세종 기프트
4: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매실차의 샷슈가 아메리카노, 아이스티의 샷슈가, 시럽 아메리카노 등등 맛은 다 다르지만 비주얼은 똑같은 이 음료들을 주문하며 손님은 이런 요청을 했대요. 직원들과 랜덤 복불복 할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게 메뉴 이름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지친 오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놀이, 내기, 시합, 큰 활기가 될 때가 많죠. 혹시 오늘 점심때 그런 이벤트 있으신가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저도 애둘러서 애써서 네. 딴 얘기로 인트로 시작했잖아요. 네. 김혜라님께서 가족끼리 축구 몇 대 몇 내기했어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결국 누가 이기셨나요? 윤은영님께서 1대0 생각했는데 그 일이 다른 곳으로 갔네요. 그니까요.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수희님께서 비가 오려고 하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랑 폴킴님 목소리가 분위기가 있는 날이에요. 풍경 보며 커피 한잔하기 딱이네요. 그래요. 제 목소리가 상당히 고급스럽죠? 저는 오늘 이제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 오는 길에 비가 이미 내리더라고요. 네, 비가 내렸다 말다 내리다 비가 내리다 말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비가 내리면 그래도 아 오늘 좀 촉촉하겠구나, 오늘 건조하진 않겠구나 싶어서 좋긴 합니다. 2925번님께서 어제 클래식계 정혜인 이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그 친구 이 말 듣고 지금 흥분해 있다고요. 지금 어제부터 어제 클래식계 정혜인 수석 바순이스트 유성근님이 다녀가셨잖아요. 잠깐 들려주신 바순 연주가 너무 좋아서 퇴근길에 초록빛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동안 그 부분을 막연히 흐른 호른 소리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바순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니 노래가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선선한 저녁바람과 어울리는 낮고 포근한 바순 소리에 가만히 기대어 쉬는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이분이 아, 귀가 좋으시다. 왜냐면은 그 초록빛 중간에 있는 그 인터루드 부분이 바순으로 연주하기엔 살짝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순이 아닌 다른 악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셨습니다. 또 그만큼 바순의 매력이 다양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 클래식계 정혜인 이런 네 이런 말을 삼가해 주세요. 네, 그 친구 버릇 나빠집니다. 지금 한창 거울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창 꾸밀 때거든요. 9179번님께서 고성으로 가족여행 가는 중입니다. 중간에 차가 막혀서 가강 끝날 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가시는 동안 제가 적적하지 않으시게 심심하지 않게 계속 쫑알쫑알쫑알 그리고 중간중간 신나는 노래도 틀어드릴게요. 7891번님께서 남편이 교육 들으러 근처 대학교에 가서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얘들 없이 오랜만에 레이투어입니다 하셨습니다. 밖에서 지금 손을 막 흔들고 있는 친구분들도 있어요. 안녕. 뭐야 소녀군.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강아지들이 너무너무 요즘 귀엽습니다. 네, 우리 막둥이 산책 즐겁게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김소라님의 신청곡 듣기 전에 3699님께서도 보내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응원해주고 싶은 목요일이에요. 영희, 태연, 해봉, 도현 화이팅! 아, 사장님이신가 보다. 사장님이나 매니저님 뭐 이런 분 아닐까요? 영희, 태연, 해봉, 도현. 아하, 듣고 계시려나 이 네 분? 이렇게 사장님인지 매니저님인지 모를 분께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화이팅입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3: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우승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4: 매일 오후 4시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대

모두가 사랑하는 월급이었습니다. 월급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면 아, 뭐 사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내 월급 어디 갔어? 정답자 다섯 분 뽑아왔습니다. 소중한 나 닉네임이 소중한 나예요. 소중한 나. 그리고 3662-7027-7234 임은진님 이렇게 다섯 분께 피자와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보니까 25일 오늘이 월급날인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월급날은 언제인가요? 며칠에 월급이 들어오세요? 저는 월 초에 들어옵니다. 저는 월 초에 이제 저의 월급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는 약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네, 원혜진님께서 오늘 너무 어려웠다. 그러게요. 오늘 저는 금방 떠올리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게 다양한 답들이 이 힌트들에 부합되는 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진홍님께서 월급 정말 월급은 슝 슝 하고 지나가는 게 하나 더 있죠. 주말 토요일. 네. 2957번님께서 풀킴의 라디오 월급 날짜는 언제예요? 라디오 첫 월급으로 뭐 했나요? 그러게 저 아직 월급 못 받은 것 같아요. 받았나? 아 그래요? 아마 들어올 거예요. 네. 뭐 아 라디오는 주급이래요. 어머 나 몰랐어. 나는 아직 못 받았어 나는. 네 아직 못 받았어요. 네. 들어오면 빨간 내복 사서 돌려야겠어요. 박수정님께서 뒤늦게 이런 정답 생각났어요. 내 정신머리요. 그니까. 내 정신머리 어디 갔지? 집에 두고 나왔나? 이런 생각 들 때 많죠. 1250님께서 제 남자친구 취미는 걸그룹 안무 영상 보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제 앞에서 장기 자랑도 해요. 요즘은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에 꽂혀서 하루 종일 듣더라고요. 이 곡 들려주세요. 잠시만요. 이 곡 들려드리기 싫은데요. 이 곡 듣고 싶으시면 남자친구분 춤추는 영상까지 보내주시면 그때 틀어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제가 먼저 틀어드릴 테니까 이따 영상 보내주세요. 우리 등가 교환하기로 해요. 1250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도마뱀이 살아 움직여서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더워지다 보니까 도마뱀이 출몰하기 시작했나 봐요. 네. 여러분들은 파충류 도마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좀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별로 무섭지도 않고 귀엽고 막 이렇게 좀 난 딱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요. 만져보고 싶고 막 그래요. 네. 권호랑님께서 우리 동네 토끼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할아버지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토끼가 나보다 팔자가 좋아. 진짜 누가 날 태우고 날 누가 날 유모차에 싣고 다녀줬으면 좋겠어. 걷는 것도 너무 귀찮고 힘들어. 이영심님께서 아이랑 그네 타려고 킥보드 주차해놓고 놀고 있었는데 까마귀가 저공비행해서 킥보드에 걸려있는 소고기 국거리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신도시에 있는 닭사인을 들인 생각났네요.

흑이님 들을수록 매력있어요. 감사해요. 어허, 커피를 받고 이렇게 감사 인사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감사 인사 받으니까 커피 더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8167번님께서 우리 가족 강원도 영월로 여름휴가 가는 중이에요. 고속도로 위에서 가을광장 듣는 중인데 온 가족이 폴킴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가을광장 끝날 때쯤이면 도착할 듯하니 재밌게 수다 떨어주세요. 어떻게? 폴킴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을 텐데. 아, 요런 주접 좋아하시는구나. 네.

짧게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3, 4부는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함께합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의 토크 주제 살짝 스포해보면 아 이런 겁니다. 살짝 제가 연기력이 필요해요.

네. 괜히 나만 머쓱 민망해지네. 네. 앞으로 이런 연기 좀 그만시켜요. 아, 나 하면서 좀 느릴 것 같아요. 나 진짜 이러다 나 드라마 캐스팅 되면 어떡하지 진짜? 그럼 라디오 어떻게 와요? 나 라디오 못 오지 그러면 어떡해. 나 주인공 되면 어떡해. 5032번님께서 첫 생일을 맞은 아기랑 주말에 제주도 여행 가요. 덕분에 오랜만에 비행기 탑니다. 설레네요. 스위스어로의 사랑해 신청합니다. 아하,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5032번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우리 아기 생일 너무 축하해. 스위스어로의 사랑해.

월드컵 대교 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 응암역 쪽으로도 이 같은 지점에서 화물차 충돌 사고가 나 진행 방향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의 거리 응원도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 양방향 정상 소통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하셨어요. DJ를 하려면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네. 이 2시간 동안만큼은 저는 폴킴이 아니라 폴디입니다. 김주현님께서 얼마나 뻔뻔한지 감도 안 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강나리님께서 캐스팅 걱정은

0: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좋아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2: 국밥 제육 돈가스.

0: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너도학개론 제육학개론 이제는 주식 인문학개론까지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피식대학의 브레인 정재영씨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피식대학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아니 우리 국밥 제육 돈가스가 날이 갈수록 약간 무심하게인데 우울하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무심한 거랑 우울한 거랑 좀 차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 요즘 이게 느낌이 그냥 무심한 국밥 제육 돈가스
1: 지금 이것도 약간 우울하잖아요.
0: 아, 우울해요?
1: 약간 무심한 거는 국밥? 돈가스?
0: 아, 요렇게 가는 거구나.
1: 약간 요런 게
0: 별 생각 없이.
1: 약간 생각 없이. 무심. 아무 마음 없이.

0: 했다기보다는 이제 네. 같이 녹아 스며들어서
1: 스며들어서
0: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지
1: 아니면 약간 이제 항상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스며들어 있는 거죠.
0: 아 온라인으로 스며들어.
1: 너무 자주 보니까 찾아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미 재며든 거죠.
0: 재며들었구나.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꿀팁은요. 그냥 옆에서 웃기면은 웃어주면은 네. 좋아하는 줄 압니다.
1: 근데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대화의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0213번님께서 근데 왜 익명 요청한 거예요?
0: 맞네 이 사람 나 또 당했네.
1: 익명 진짜 익명 요청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0: 그러니까 심지어 익명 요청도 웃긴 게 보통 다 닉네임으로 보내주시거나 어차피 본인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굳이 익명 요청을 한 번 더 하신 거는 이건 진짜 숨기고 싶은 거거든.
1: 아 나 진짜 웃기네. 121번님께서 근데 재형님 요즘 유행하는 순두부상이라 꽤 수요 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재형님이 결혼하고 나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약간 훈훈캐로 가고 있어. 진짜.
0: 아 진짜요?
1: 네.
0: 너무 다행이다.
1: 약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0: 사실 큰 관리는 안 하고 네. 집에서 이제 집밥을 먹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관리인 것 같아요.
1: 집밥이 건강에 진짜 좋아요.
0: 그러니까 집밥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MSG 뭐 설탕 아니면 뭔가 너무 짜게 너무 맵게 이렇게 안 하고 딱 적당하게 하고
1: 이게 사 먹는 것보다 왜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극적으로 그치.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0: 맛을
1: 또
0: 위해서.
1: 손님을 끌어와야 되니까.
0: 맞아.
1: 근데 우리는 집에서 하게 되면은 약간 아무래도 좀 덜 넣게 되는
0: 거죠. 맞아.
1: 그런 것들이 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그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요즘엔 좀 쉬고 있는데 이제 아기가 네. 다음 달에 이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1: 진짜
0: 그 수영을 좀 열심히 했었어요.
1: 아 수영?
0: 예, 수영. 수영해가지고 좀 막 뭔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좀 많이 태워져가지고
1: 수영이랑 애기랑 무슨 상관이 있죠?
0: 아 이제 곧 그 나오니까 준비를 좀 할 게 많더라고요.
1: 아 체력 준비.
0: 체력도 체력이고 아니 집에 청소랑 정리랑 빨래랑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해야 될 게 또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요.
1: 예,
0: 일하고 들어가서 그거 하고 일하고 들어가서 그거 하고.
1: 아 그래서 그런지 진짜 관리하는 느낌이 좀 나긴 나니까.
0: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뭐.
1: 김주현님께서 아까 문자 보내신 분 어머님 아니실까요?
0: 엄마?
1: 아니 김주현님이 더 나빠.
0: 진짜 이분은 이름 까고.
1: 아니, 김주현님이 아까 그냥 익명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주현님 아니에요? 익명 요청?
1: 자 오늘의 주제 만나기 전에 궁금한 남자 Y 만나볼게요. 재영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희아님의 사연입니다. 남자들은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나요? 남동생이랑 햄버거를 먹는데 제가 세 입 먹었을 때 남동생은 햄버거 하나를 다 먹었더라고요. 또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밥을 먹다가 소화제를 달고 산 적도 있어요. 남자들에겐 밥 빨리 먹는 DNA가 있는 걸까요?
1: 아니 누가 쫓아오고 있는 게 맞아요. 쫓아오고 있습니다.
0: 맞아. 그리고 남자들은 약간 그 밥을 먹는다는 거를 네. 그 뭔가 음미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에너지를 섭취한다.
1: 영양분을 나에게 넣는다. 연료를 주입한다.
0: 아,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먹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시간 들여가지고 먹을 필요가 있나?
1: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제육, 돈가스, 국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 안 씹어도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음미할 게 없어요. 왜냐면 계속 같은 맛을 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몇 번 씹다 보면 꿀떡꿀떡 넘어가요.
0: 무슨 맛인지 또 알고 바로 그리고 눈앞에 있으면 빨리 없애고 싶은 그 심리가 있어.
1: 빨리 먹고 빨리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0: 뭐 또 쉬고 해야 되니까.
1: 아무래도
0: 6097님이 근데 네. 진짜 딱 공감되는 거 하나 했네요. 상사 눈치, 군대에서 선임 눈치를 보다 보니까 빨라졌다.
1: 얼마나 불쌍해. 이 인생이 눈치밥인 거야.
0: 진짜.
1: 눈치밥 먹다가
0: 그러니까
1: 계속 빨리 먹어야 돼요.
0: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또 빨리 다른 거 하고 일하고 뭐 하고 하니까.
1: 군대에서 밥 천천히 먹잖아요. 아유. 선임들이 눈치 줘.
0: 그럼 선임들이 이미 저 밥 다 먹고 나가고 있는데
1: 한마디씩 해요. 밥을 음미하면서 먹는 스타일인가 봐.
0: 무서워.
1: 미식가인가 보다.
0: 무서워.
1: 네. 4902번님께서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서 그래요.
0: 네.
1: 이것도 맞아.
0: 맞아요.
1: 그러니까 집중해버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0: 집중력이 너무 좋은 거지.
1: 네. 김은영님, 님께서 전 여자인데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제가 먼저 먹고 팔짱 끼고 앉아 있어요.
0: 테토녀신가 보다.
1: 약간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0: 테토녀신가 보다. 끝나고 바로 그냥 저거 들어가서 한숨

0: 갑자기.
1: 수인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뜨거운 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먹어요? 국밥 들이키는 거 진짜 신기해요.
1: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긴 거죠.
0: 약간 그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할까요, 혀에?
1: 아니, 엄마들도 뜨거운 거 잘 들이시잖아요.
0: 맞아.
1: 그런

0: 그리고 이런 국밥 이런 것들은 미지근하거나 좀 덜 뜨거우면 약간 그 맛이 안 나.
1: 그때부터 먹기가 싫어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뜨거우면은 맛있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점점 양이 줄어들면은 더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식기 전에 더 빨리 먹고 싶은 거야.
0: 약간 맥주 차가운데 미지근해지기 전에 먹는 것처럼.
1: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죠.
0: 나름 다 또 공식이 있습니다. 8600번님께서 커피도 겁나 빨리 먹어요. 남자친구랑 밥 먹고 커피 먹으러 가면 냅다 들이붓고 저 먹는 거 지켜보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뭐 음료 종류 상관없이 너무 빨리 마셔서 나름 저 혼자 숫자를 센 적이 있어요. 난 이걸 분명히 20번에 나눠서 마실 거야. 근데 한 10번 가기 전에 까먹습니다.
1: 아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이제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 그 남성분들한테 커피가 나오기 전에 물을 한 3컵 정도 드시고 드시라.
0: 배부르게.
1: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0: 맞아. 정답. 정답입니다.
1: 목말라서 드시는 거니까.
0: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이럴 때 눈물을 흘린다.
0: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스포츠 쪽에 약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30년 만에 야구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TV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요즘 월드컵 보면서도 저도 모르게 울컥해요.
1: 많이 울컥했어요. 오늘.
0: 어떤 울컥인가요?
1: 네. 네, 다음은 저는 억울하면 울어요. 가끔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하고 저를 몰아붙이면 해명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아 뭔지 알지. 아내는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뭘 울어? 이러는데요. 이 말에 또 억울해요. 당신이 먼저 긁었잖아.
0: 이렇게 감동받았을 때, 싸울 때, 억울할 때, 남들이 울 때, 그냥 아무 때나 이상한 포인트에서 눈물 났던 경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

0: 달달한 거 먹고 기분 푸시라고.
1: 맞아. 기분 네. 좋아지면 또 눈물이 안 나죠.
0: 재영 씨는 눈물 없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는 눈물이 잘 없어요. 좀 연습을 해요.
0: 연습이 돼요?
1: 우는 연습.
0: 아, 연기로?
1: 슬픈 드라마나 아. 슬픈 영화를 보면서 네. 최대한 네. 이입하려고 노력을 해요.
0: 아.
1: 이 감정에, 이 지금 이 슬픔에 내가 젖어서 네. 눈물에 나오기까지 하는 그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0: 연기 연습하듯이.
1: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연기 연습이라기보다는 아, 어느 순간 아, 이렇게 눈물을 내가 못 흘리지? 내 감정이 메말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보면서 더 몰입하려고 그러고
0: 아하.
1: 더 이입하려고 그러고 오. 막 그래요.
0: 이 윤성근님께서 오늘 같은 날 눈물 흘립니다. 제가 좋은 얘기 자꾸 하라고 했잖아요. 성근님 우리 지금 자꾸 주제를 내가 돌려보고 있는데 아~ 자꾸 돌아오면 어떡해.
1: 아, 대한민국. 아 예.
0: 저는 이입을 안 해도 눈물이 진짜 잘 나요.
1: 아 근데 폴님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워낙 또 발라더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감성과 그 제가 또 들었는데 발라드 네. 가수분들끼리는 같이 술 마시다가도 노래도 같이 막 부르시고 한다면서요.
0: 그래요?
1: 아니에요?
0: 우리

0: 진짜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이랑은 술 안 마시고 싶긴 해요. 네.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울었던 날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허.
1: 아, 마지막으로 울었던 날. 네. 기억나세요 혹시?
0: 저는 어제 울었어요.
1: 예?
0: 어제 밤에.
1: 왜요?
0: 그 제대로 교육하는 드라마 하나 있어요. 그거 보는데.
1: 제대로 교육.
0: 예. 너무 막 슬프다가도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분에 겨워서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1: 아, 약간 그런 거에도 눈물 흘리시는구나.
0: 눈물 너무 눈물 버튼이에요 진짜.
1: 아, 진짜 잘 흘리신다.
0: 그래서 한 번에 여러 편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1: 몇 편 울어야 되니까.
0: 막 너무 감정이 격해지니까 힘들어서 못 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

0: 제가 눈을 말씀드렸죠.
1: 아, 저는 뭐 월드컵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예전에 진짜 2002년 때 와 그때 진짜 눈물바다였어요 진짜로.
0: 제가 더 눈물 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1: 뭐야.
0: 2002년이 네. 24년 전이에요.
1: 예?
0: 그게 24년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24년 전이에요.
1: 아니 24년이요?
0: 그게 나는 제일 눈물이 나. 내 눈물 버튼이야. 아까 그 얘기하다가
1: 와, 아우 잠깐 아우 눈물 버튼이다 진짜. 아, 눈물 샤워다 이거.
0: 나 진짜 어제 같은데 그거.
1: 아니 24년이 됐다고요? 24년?
0: 그니까요.
1: 이게 눈물 버튼이네요. 예.
0: 강민우님 것도.
1: 예. 민우님이 저는 태어날 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0: 내가 봤을 때 이분 울보야.
1: 이분 울면서 썼어.
0: 민우님 지금 울보야.
1: 어, 울면서 썼어요.
0: 네. 눈 띵띵 부었다 지금.
1: 네네네. 네.
0: 2431번님께서 제가 아는 유명한 울보 사진 보내드립니다.
1: 어? 유명한 울보 사진? 아하.
0: 나야.
1: 아니 저건 공연할 때인 것 같은데.
0: 저도 진짜 근데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무대에서 울거나 그런 적은 진짜 없거든요. 저때 이렇게 눈물이
1: 언제예요? 저때 무슨 콘서트?
0: 한 몇 년 전이에요. 남은 밤이라고 이제 제 콘서트 이제 끝날 때쯤에 눈물이 터져가지고
1: 팬들이랑 이제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0: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저도 근데 왜 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1: 아 그냥 네. 그때 그 감정이 그냥
0: 뭔가
1: 올라오는.
0: 이렇게 북받쳤나 봐요.
1: 와 네. 근데 난 저런 게 되게 가수분들이 멋있는 것 같아. 코미디언들은 웃기다가 울 수가 없잖아.
0: 울어봐요.
1: 그래서 아마 코미디언이 울면 진짜 슬퍼질 것 같아. 아 절대 울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0: 아 그럴 수.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좀 슬픈 눈물 날 것 같은데.
1: 약간 조커의 눈물 같은 느낌.
0: 어.
1: 네. 항상 웃고 있는 광대가.
0: 울어주면 안 돼요 오늘 끝날 때쯤.
1: 아 일단 노력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0: 7741번님께서
1: 오 오늘 느낌이 좋은데? 하고 주식 넣자마자 마이너스

0: 하늘이 예뻐도 눈물 나고 낙엽이 도르르 굴러가는 게 보이면 그것도 눈물 나요. 진짜 눈물 나는 거는요 광고가 끊기는 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제일 중요해.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방금 약간 되게 무심하긴 했는데
1: 이게 딱 무심한.
0: 아 요거 괜찮다. 요거 괜찮았죠 여러분. 어때요?
1: 근데 자. 아니 자 PD님 표정이 PD님 표정이 진짜 무심했어요. 에이, 그 정도.
0: 뭐 너네 맘대로 해, 맘대로 해. 뭐 그거나 거기서 거기야.
1: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0: 오늘의 주제는 이럴 때마다 눈물 나요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도넛 세트 보내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1: 너무 맛있겠다.
0: 7894번님 아 이거 사연 진짜 웃겨. 저는 도라기 쌍둥이 육아 중입니다. 첫째 아들이 정재형님 닮았어요. 어허. 근데 얘는 왜 이 시간만 되면 울까요? 정재형님 아세요?
1: 아니 사진 보니까 너무 귀여워.
0: 아 근데 닮았다. 너무 닮았다.

0: 그렇죠. 2000년대 한 그래도 중?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 지금 얘도 올 나이가 됐어요.
1: 1995년.
0: 아, 95년이면은 지금 26년이니까 30년 되네. 딱! 딱!
2: 우리 우디 예. 약 하나 지어줘야겠어요. 송소연님께서 어제 전원일기 재방송 보고 울었어요. 요새 옛날 드라마 보면 눈물 나요.
0: 근데 진짜 이거 나 좀 공감해요.
2: 그래요? 뭐 최근에 본 게 있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거 아닌 옛날 네. 뭐 예를 들면 순풍산부인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옛날 그런 전원일기 KBS 이런 프로그램들 네. 보면은 뭐가 눈물 나냐면 그때 그 시절의 그 분위기와 네. 그 어떤 풍경들 때문에 약간 울컥해. 그때 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서 맞아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저렇게 살았었는데 하는 그 기억 때문에 울컥해요.
2: 그러니까 노래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나를 그때 그 처음 봤을 때 그때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맞아. 진짜
2: 황수진님께서 어제 남편은 동물의 왕국 보면서 훌쩍거려요. 뭔가 봤더니 아기 기린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데 그걸 엄마 기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1: 아 이해가 안 가요?
0: 이해가 안
2: 가? 난 이해가 가는데 이 황수진님 약간 매정한 스타일이시네.
0: 아니 근데 그냥 이걸 기린만 빼고 엄마랑 아기로 그냥 대입해봐도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2: 진짜
0: 자기 아기가 지금 사자한테 잡아먹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2: 근데 T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동물은 어차피 먹고 먹혀야 되니까 이게 또 자연의 섭리.
0: 아 근데 그 저는 또 수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인간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건물 안에 살고 있지 사실도 인간도 원래 사자의 먹이였어요.
2: F예요?
0: 예, 완전 F.
2: 진짜 6241번님께서 네,
0: 저는 90년대 음악방송 모아둔 너튜브 영상을 보면 눈물 나요. 그때 내가 생각나고 그게 벌써 30년 전이란 게 서글퍼. 나 몇 살이야 진짜.
2: 몇 살이긴요. 마흔을 앞두거나 마흔을 넘었겠죠.
0: 혹시 네. 폴킴님 90년대에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
2: 노래?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은 90년도 끝에 저는 가요를 처음 접했어요.
0: 끝에 접했구나.
2: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나는 게 학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장기자랑 때 이정현 선배님의 와를 전학생이 이렇게 새끼손가락 들면서 불렀는데 다들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처음으로 음악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그 막 음원 차트에 있던 음악 방송 차트에 있던 모든 노래들을 제가 다 알았어요. 매일 봐가지고. 이름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나는 건 발렌타인 뭐 요런 빨간 머리 가수분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0: 발렌타인?
2: 뭐 발렌타인 뭐
0: 빨간 머리 가수분?
2: 뭐 요런 이름의 가수분 있었던 것 같아요.
0: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면
2: 맞아.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0: 예, 알려주세요. 그렇구나.
2: 강은하님께서 게임이나 내기에서 정말 아깝게 졌을 때 눈물이 나요. 특히 거의 이긴 줄 알고 좋았는데 마지막에 뒤집히면 괜히 분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장난이라고 웃는데 혼자 진심이었던 저는 한동안 계속 그 장면 생각나요.
0: 승부욕 강하신 분들에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2: 뭐 내기 하셨나 보다.
0: 네, 좀 크게 거셨나 보다. 근데
2: 게임 저는 게임에서 지면은 역시 나는 게임하면 안 되나 보다. 저는 그러고 저는 쿨하고 저는 그냥 뭐 나는 항상 지니까.
0: 게임이나 이런 거 안 맞으시는구나.
2: 저는 내기를 하면은 보통 집니다.
0: 진짜로?
2: 저는 어릴 때도 연필 한 자루도 따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기할 때 내가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게임을 합니다.
0: 이거는 잃은 돈이다.
2: 어차피 버리는 돈이다. 근데 그러다 이기면 땡큐. 뭐 이러죠. 노래 한번 듣고 와볼게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0: 울고 싶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남자들의 소울 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피식도 피식대학의 피식 돈가스 피식대학의 정재영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그 발렌타인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제 저희끼리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AI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제대로 찾아줬습니다. 90년대 말에 활동했던 3인조 보이그룹 빨간 머리로 활동했던 발렌타인이 맞고요. 이분들의 노래 제목이
1: 레드핫.
0: 레드핫이었대요.
1: 그래서 빨간 머리를 하셨나요?
0: 네. 그리고 이 AI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막내 보컬이었던 노승호님께서 나중에 네미시스의 메인 보컬이 되어서 베르사유 장미를 부르게 됐대요.
1: 아 베르사유 장미 노래가 어떤
0: 그,
1: 노래였더라?
0: 따라라라 그 맞아요? 아닌가?
1: 따라라라라라라라 네네네
0: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1: 이거 아닌가?
0: 아 뭐지? 아 이따가 중간에 한번 틀어주세요.
1: 네, 살짝.
0: 네, 아 진짜 이런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나는 것들 요즘에 우리 AI 친구들이 다 알려줘서 너무
1: 그러니까,
0: 좋아요.
1: 그래서 좀 속이 시원해요.
0: 맞죠.
1: 원래 우리 나이가 이제 슬슬 되면은 아 그거 뭐였지 그거 뭐였지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0: 진짜 내 머리에 AI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
1: 나중에 곧 그렇게 될 거예요.
0: 자, 1103님께서 아니 저는 양희은님 노래 목소리가 눈물버튼이에요. 공부해라 하는 순간 울어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우는 거 아니야? 공부하기 싫은 거 아니야? 아니 다른 부분도 아니고 공부해라 해서 울면 공부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1: 이거는 그 공부해라 해서 싫어하는 게 맞고 사실 그 저는 방금 이 노래보다 폴킴님께서 네. 공부해라 하시는데 네. 그 양희은님 이 선배님 아닌가요?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0: 아 왜 불편해요?
1: 이렇게 해도 괜찮나?
0: 공부해라.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저 우리 선생님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양희은 쌤 저한테도 눈물 버튼이에요. 저도 방송에서 진짜 몇 번 울었어요.
1: 아,
0: 양희은 쌤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뭔가 그 내 머릿속에서 깊은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울림도 있지만 선생님의 이 말씀이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그치. 때 저는 좀 눈물이 납니다.
1: 또 너무 선생님이 또 이제 경험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0: 그럼요.
1: 영감을 주시죠. 네. 4892님 저는 90년대 2000년대 가수들이 오랜만에 재결합한 무대 같은 거 보면 눈물 나요. 아

0: 좀 떠들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1: 또?
0: 어, 또 어떡해.
1: 아, 잠깐 왔는데 지금?
0: 이제 눈물 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집 가서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1: 아, 눈물.
0: 정리해야
1: 아,
0: 되고.
1: 눈물 안 나와요.
0: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쐈더니까 좀 어떠셨어요?
1: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항상 시간이 너무 모자르고 네. 제발 부탁인데 2시간으로 늘려주세요.
0: 아 진짜 우리 지금 나오는 분들마다 노래를 그만 들어라. 그러니까. 가요광장인데 노래 그만 들으라고.
1: 그러니까 노래를 딱 그 제가 볼 때는 네. 좀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 딱 세 네. 곡만 어.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에 광고할 때 같이 껴서 한 번 그리고 끝날 때 한 번만
0: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중간에 이제 노래 나갈 때도 저희가 토크를 쉬질 않고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저 라디오 방송에 또 나가질 않으니까 또 아까워 죽겠어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0: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네. 이제 빨리 애기 보러 집에 가세요 이제. 아니 집에 가서 예. 정리도 하시고 예. 집안일도 좀 하시고
1: 예. 애기맞을 준비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끝곡으로 네미시스의 베르사유의 장미 들으면서 우리 재형님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

0: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1: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김효정님께서 애정하던 라디오 DJ분들 그만두시면 슬퍼서 울어요. 폴디는 오래오래 해주세요. 뭐 한 80살까지? 띠로리! 80살까지면요. 진짜 저한테 한 70년 정도 남았네요. 네. 오수진님께서 오늘 밥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오늘 저와 함께 2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일은 폴짝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폴짝거리는 시간입니다.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금요일에도 가요광장과 함께하는 거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세요가 아니고 잊지 않으셨죠?

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마치의 초록이라는 노래 들어볼게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강변북로는 마포대교부터 5차로에서 작업 중인 동호대교 사이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담 방향 서초역 부근 5차로를 막고서 오후 작업 시작되는데요. 이 때문에 반포대로 양방향 전 구간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고속도로 사고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입니다. 장수 부근 5차로 사고로 차단돼 중동 쪽으로 속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 일산에서 판교 방향도 계양 부근 6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송내 쪽으로 6km 구간 내내 차가 많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고인혜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데 누군가 열림 버튼을 눌러주는 순간 와이파이 빵빵해서 슈퍼 라디오가 끊임없이 쭉 나오는 순간 신호등이 이상하게 전부 초록불인 순간 인생은 사실 복권 1등 같은 거창한 행복보다 오 짱일 듯 싶은 그런 순간들의 합이 아닐까요? 그래도 복권 1등 당첨되면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기는 해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0: 아이유의 코인으로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냥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주말에 푹 쉬고 푹 자는 그런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뭔가 행운이 찾아와야지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일상의 행복, 예를 들어서 커피가 되게 맛있는 커피를 만났을 때, 엄청 맛있을 때, 우연치 않게 들어간 밥집이 맛집이었을 때, 이럴 때가 그냥 제일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저랑 함께하고 계신 우리 귀빈이들 So thank you. Oh my god. 오늘도 2시간 귀엽게 사랑스럽게 준비했는데요. 요즘 AA랑 수다 떠는 거 꽤 재밌더라고요. 저희 수다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잠시 후에 게스트통의 뉴스통 만날게요. 또 가비 블레스 유도 함께 할 거고요. 3부에서는 이렇게 아 이렇게 2주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골든차일드의 장준 씨 그리고 개그우먼 원소윤 씨 모시고 또 3시에 함께 할 거예요. 오늘도 저 퀸디 우리 귀빈이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우리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라디오 같이 들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포 라디오 목요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주말 지나고 와서 또 피곤하고 화요일은 주말이 한참 멀어서 화나고 수요일은 이 고개만 넘으면 평일도 절반 지나가니 열심히 버티고 금요일은 주말 전날이라 신나잖아요. 그럼 목요일은 뭘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한테 목요일은 약간 그래도 행복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금요일이 하루 남았다 정도의 어떤 느낌인데 버틸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요일이 제일 더디게 가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희 귀빈이들 사연 한번 볼게요. 9166님. 저는 38살인데 아직 중반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30대 중반이나 후반이나. 그래도 양심상 내년부터는 후반이라고 하려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39살이면 후반이 확실하기는 하니까. 9살부터는 후반으로 부르죠. 그 전까지는 중반으로 하시고.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34살이에요. 만으로는 32살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초중반. 좋은 단어가 있죠. 중반이라고 하기는 아직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네. 저는 초중반이라는 좋은 단어를 씁니다. 아, 그러면은 중후반이라고 하세요. 9166님. 내년에도 그냥 중후반이에요. 라고 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4504님. 초6 아이와 동물원에 갔는데요. 우리에서 까만 냥이랑 흰 냥이 탈출했어요. 다행히 별 사고 없이 사건은 잘 수습되었고요. 강렬했던 경험이라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쵸. 요때 기억 진짜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 이때 너는 이때 지금 스펀지 같을 때라서 지금 했던 기억들이 다 날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 당연히 기억에 다 나지. 엄마는 왜 저런 얘기를? 근데 이제 30살 초중반이 되니까요. 네, 엄마가 했던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는 네. 최예선님, 전 조금 있다가 우리 야옹이 목욕시킬 예정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투가 될 거예요. 이게 할 때 바로 해야 돼서 가비의 스브라디오 좀 끝까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점은 이해해 주세요. 아, 그쵸. 야옹이들 목욕이 또 엄청 힘이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는 목욕할 때 정말 순한 양이 되고 털 말리고 나면 갑자기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실부터 안방, 침대, 그리고 소파까지 왔다리 갔다리 약간 그 해피타임을 즐기거든요. 굉장히 신나해요. 근데 야옹이들은 정말 물을 싫어한다고 들었어가지고 화이팅입니다. 요거 이제 연중 행사일 텐데요. 이 미한님, 오늘 5살 손자 소풍 가서 김밥 예쁘게 싸주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도해봤는데요. 하다가 망해서 그냥 돌돌 말아서 보냈어요. 뭐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쵸?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고 간만 맞으면 됩니다. 미안님. 또 해주는 게 얼마나 정성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는 손상호님이 신청해주신 데이비드 게타의 티타늄 듣고 와서 여러분의 이야기 더 만나볼 거니까요. 급한 일 아니면 어디 가지 말기 약속!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저 빨리 왔죠? 어디 간 거 아니죠? 라디오 끄신 거 아니죠?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1147님.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힘들 땐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라는 문구가 걸려있길래 보고 휴대폰 하면서 잠시 쉬었거든요. 근데 왜 2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어우,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아이고, 저기 쇼츠 보셨구나. 짧은 동영상 이제 계속 들어가셨구나. 거기 들어가셨구나. 그러면 2시간이 순삭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을 진짜 오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영상 같은 것도 하루 종일 거의 틀어놓는 편인데 뭐 진짜 라디오나 뭐 이렇게 들을 것들을 계속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중해서 뭔가 볼 때는 많이 없기는 한데 이 쇼츠 정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 보다 보면 2시간, 3시간 금방이니까 아마 거기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잠시가 이제 2시간이 아닌 게 문제죠. 네, 잘하셨어요.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5598님. 이사하면서 에어컨도 함께 시켰는데요. 기사님께서 설치하시면서 에어컨이 불량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게다가 새 제품 받으려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선풍기도 없는 방인데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해. 너무 덥다. 선풍기도 없다. 근데 5598님 잠깐만, 선풍기는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지금 에어컨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선풍기는, 왜냐면 에어컨이 있어도 선풍기가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너무 더울 때는 에어컨 키지만은 좀 선선할 때는 선풍기로도 버틸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뭐 9월쯤 뭔가 약간 에어컨 키기 민망한데 뭔가 약간 시원한 바람 불었으면 좋겠고 요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미리 사놓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9865님. 마라탕 배달 시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학습이 너무 잘 돼서 다양한 목소리 연출이 가능한 우리의 게스트송 만나볼게요.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모모랜드의 어마어마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아, 첫 데이트에 삼겹살. 남자분이 고기를 잘라주셨는데 하트 모양으로 하나 잘라서 내게 살포시 약간 그 메뉴를 삼겹살로 고르는 게 상남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5: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대행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대

0: 왠지 몇만 원짜리처럼 소중하네요. 이걸로 요리해 먹으려고 키운 건데 자식처럼 아깝고 애지중지라 도저히 못하겠어요.
1: 근데 씨앗을 심어서 열매까지 키운 분들은 진짜 금손인 것 같아. 아니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아 내가 키운 토마토, 네키토, 아 절대 못 먹지. 그래도 먹어야 돼. 어 그래야지 보람이 있지. 맛있게 드시고 또 키우면 되지. 우리 금손인데 맞죠? 다음 소식.
0: 9582 님께서 전해주신 소식입니다.
2: 저 겁이 많아서 놀이기구는 물론 귀신의 집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에 가서 무서운 놀이기구 다 탔고요. 귀신의 집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너무 긴장해서 곁담 흘린 건 안 비밀.
1: 아니 근데 9582님이 여성분이실 수 있잖아. 나도 겁 엄청 많단 말이야. 겁 많은 사람 목소리 왜 그렇게 내? 아니 나도 겁 많은데 진짜로 게스트 웬일이야. 난 진짜 이분 정말 존경해. 왜냐면 귀신의 집을 성공했다는 거잖아. 이제 무서울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의 집 가면은 목 조심해야 돼.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어쨌든 너무 잘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넥스트 뉴스.
0: 6302 님께서 저 드디어 위시리스트 찐목록 장바구니 다 삭제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무지성으로 질러버려서 월급의 절반 이상이 쇼핑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쇼핑

0: NCT U의 Baggage 듣고 왔습니다. 게스통 퀴즈 정답 알려줘.
1: 정답은 중고 입니다.
0: Yes. 저희 정답 맞춰주신 10분 뽑아서 Super Radio

무슨 일 있으세요? 혼자 끙끙 앓고 속상해하지 말고 가비 블레스 유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스플 라디오 홈페이지도 활짝 열려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들을게요.

0: 바비의 스피릿 라디오. 잠시 후에는 내향인과 외향인의 토크 타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채울지 기대하면서 저희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이재훈이 함께한 노래 오아시스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대체로 흐름이 원활한 편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에는 행주대교 부근에서 2, 3차로 막고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가양대교부터 정체입니다. 행주대교 지나는데 20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각각 제속도 못 냅니다. 반대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동호대교 부근에선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연희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리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은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막혀서 이 구간은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0: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은 이심전심 퀴즈 갑니다. 규칙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저랑 같은 거 골라주셔야지 선물 드려요. 오늘은 약간 퀴즈 같은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오늘의 선택지 나갑니다. 3, 2, 1, GO! 학창시절에 더 싫어했던 과목은? 네, 수학 대 영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싫어하셨어요? 저는 확연히 하나를 더 싫어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싫어했는지 궁금한데요. 저랑 같은 거 보내주신 분들 이제 추첨으로 해가지고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학창시절에 더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이었는지 영어였는지 지금 하나만 골라서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저랑 같은 거 고르신 10분 추첨해서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Otis의 Red Red 듣고 왔고요. 가비바비보 오늘은 이심전심 퀴즈로 가봤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더 싫어했던 과목

말씀드렸죠? 60만 원 과외 받고 60점 받았던. 네, 그래가지고 수학을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제가 이제 이대호 대표님하고 주식 공부할 때 이제 제가 그냥 모르는 채로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저한테는 수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수학을 예,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제가 고른 것은 수학. 제가 잘 못했던, 안 좋아했던 과목. 오케이, 저랑 같은 거 고른 10분 명단은 가비의 슈퍼라디오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꼭 확인하시고 내 닉네임이나 번호가 있다 하면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

0: 외향형 이와 내향형 아이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1: 이렇게.
2: 아, 이렇게.
0: MBTI E와 I가 제공하는 개인성향 존중 고민상담소. 드디어 이 코너의 진짜 주인들이 나왔습니다. 연예계 대표 대문자 E, 골든차일드의 이장준. 그리고 코미디언계의 대표 소문자 I, 원소윤 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잠깐만, 저희 지금 몇 주 만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조합을?
1: 이 조합은 3주 아닌가요?
2: 3주 된 것 같아요.
0: 꽤 된 것 같아요.
1: 그죠, 그죠. 예.
0: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장준 씨가 저번에 이제 승헌스랑 네네네. 같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원소윤 씨가 좋았어요? 뭐 이렇게.
1: 그죠. 질투를.
0: 네, 질투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2: 되게
0: 네.
2: 좋았던 것처럼 말을 하네요.
1: 아,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러면은
2: 느낌이 그랬어요 그냥.
1: 아니 근데 그러면은 소윤 누나는 미스터 고시와 어땠나요?
0: 어, 그러니까요.
2: 저는 마음을 다 주지 않으려고 되게 애썼어요. 근데 보니까 장준 씨는 다 주신 것 같아요.
1: 아니죠. 저도 그냥 뭐 네, 남자는 남자로 그냥 뭐 이렇게 친구끼리 90점 친구였어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런 슥 이렇게 그냥 해본 거지.
2: 아니 저는 그 Share Why Not 이게 되게 그리웠거든요.
0: 아, 그거 그립지. 그거 이제 네. 승헌 씨도 굉장히 좋아하고 갔어요. 아, 깔깔 웃고 갔어요.
2: 네. 승헌 씨한테 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은?
0: 그쵸, 한 거죠. 거기는 Sure Why Not에 뭐 Of Course 뭐
1: 네, Sure Why Not, Don't Be Shy
0: 동시에 네. Look at the Sky까지 했다. 네. Look at the Sky를 왜 하는 거야? 네, 한번 네, 좋았어요.
1: 여러모로 네. 많이 해봤습니다.
0: 네. 네. 네.
1: 아이 뭐 근데 그래도
0: 네. 네.
1: Only One 소윤.
0: Only One 소윤.
1: Number One 소윤.
0: 네. 네. Number One. 네. 네. 네. We love Number One 소윤.
1: Yeah, yeah, yeah.
0: 저희 오늘 친한 친구에 대해서 약간 얘기해 볼까 하는데 친한 친구 몇 명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친한 친구?
1: 친한 친구?
0: 네.
1: 친한 친구 저 근데 이

0: 이제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1: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나면 더 좋겠다, 그러면.
0: 그쵸, 뭐, 좋을 땐 좋고, 네. 안 좋을 땐 또 안 좋아요. 네. 머리 스타일 왜 저래? 이러면서.
2: 네. 그래서 또 이제 5일 동안 많이 자라잖아요.
0: 네,
2: 또.
0: 그러니까. 네.
1: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저희는요, 노래를 한번 듣고 올게요. 골든차인들의 Bump It Up! 듣고 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와우!

0: Okay, let's go. Music cue. Here's 가비 Corporation.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일하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지상 최대의 기업이지. 오늘은 신입사원 면접 날. 어떤 친구가 왔을지 기대가 되는 걸. 234번, 235번 들어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가비 Corporation의 투모로우를 투게더할 사람, 이노베이션을 게런티할 사람은 바로 나야 나. 234번 이장준입니다.
0: 그래요. 그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235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235번 원소연입니다.
0: 전 사람이 하도 시끄러워서 그런가 좀 조용하네. 그럼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거래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거래를 따낼 계획이신가요?
1: 네, 저는 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of course, sure, why not입니다.
0: 왜? 그게 무슨 소리죠?
1: 저에게 딱 3 seconds만 주시면은 바로 형, 동생, 누나, 동생 할 수 있다는 말이죠.
0: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제 소윤 씨 답변도 들어볼게요.
2: 저는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0: 메일이요? 그거 너무 뭐랄까 좀 소극적인 어프로치 아닐까요? 혹시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2: 아닙니다. 정중하고 가독성 높은 폰트로 용건만 정확히 적어서 전달한다면 불필요한 과정들을 줄이고 더 확실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뭐야 저 사람, 안 나가고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겠다는 건데 뭔가 논리 정연하잖아. 좋았어. 추가 점수 10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1: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너 쏩니다. 코인 노래방 가서 크라잉넛 노래 부르고 오면은 어라? 뭐 스트레스 어디 갔지? 하고 바로

0: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희 장준 씨가 먼저 읽어주세요.
1: 네. 자, 첫 번째. 인터뷰 전에 자신감을 높이는 자세를 연습하자. 인터뷰 5분 전 화장실에서 거울을 본 상태에서 어깨를 펴고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고 두 손은 엉덩이에 두어 똑바로 선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이 직무에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야. 내 모든 걸 보여주자.
2: 이게 무슨 말이에요?
3: 근데 이걸 화장실 안쪽에서 혹시 듣고 계셨다면은 면 작가님 혹시 듣고 계셨다면은 좀 귀여워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0: 나는 이 직무에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야. 내 모든 걸 보여주자. 라고 하고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이 되자예요. 저는 근데 이거 완전 공감하긴 해요.
1: 맞아요.
0: 완전 떨릴 때 제가 맨날 그 전날을 밤에 하는 생각이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나를 보여주자. 그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잘하려고 하다가 늘 실수하는 것 같아가지고.
1: 맞아요.
0: 혹시 오디션 실수설 있으세요? 장준 씨? 잘 하셨는지 늘.
1: 제가 근데 오디션을 딱 지금 이제 현

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진짜 재밌고 동등하게 이제 뭔가 좀 이 포지션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 약간 밀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솔루션을 변경할게요.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그럼 나보다 어린 친구를 영입을 하세요. 이 모임에. 그다음 그 친구한테 다 미루세요. 어때요 이거는?
0: 넌 젊으니까 저기 저것도 씻어라. 넌 젊으니까 저기 누워라.
2: 다른 희생양을 만들어라. 아, 네, 네, 어떤 네. 그런 네. 아, 세 명 이제 크루로 다녀라. 네, 네. 오케이.
1: 아, 제가 욕심껏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좀 빠나네요.
2: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 경로 우대를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에 조금 공감하긴 해요.
0: 근데 맞아요.
2: 자연스럽게 네.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근데 너무 하면은. 잠깐만 나도 근데 같은 돈 냈는데 에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0: 그죠 그죠
2: 그때 무조건 아니 묵지 빠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가비의 배심원단 가심원단이 내린 판단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 고민사연은 장준씨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묵지 빠가 조금 센 거
0: 그렇죠.
2: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지금 소윤 씨. 왜냐면 늘 우세하셨거든요.
1: 아, 그러니까요.
2: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약간 장난스럽게 넘어가는 어떤 그 방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때려보시는데요.
1: 아닙니다.
0: 아, 뭐 명문대 나오셨죠? 알겠습니다.
2: 정말
1: 이 삶의 지혜라는 게 참 친구가 많이 가지고 있는
2: 거죠. 형이랑 그 관계가 많은가요?
0: 저는 근데 네. 친구들보다 형 누나들이 더 많아요.
2: 근데 이래서 형 누나들이 더 많은 거다. 그렇죠. 편하게 해줘서.
0: 네. 근데 그래서 저도 진짜 소연 누나 말대로 그가 좀 나이 차이 있으니까 우대를 해주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5274님이 모든 여행을 같이 다니는 친한 언니니까 그치. 이렇게 친하면은 뭐 가위바위보 정도는 한번 슥 내밀 수 있지 않나.
2: 그치.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아.
0: 맞아요.
2: 네. 네. 장준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화장품 상품권 드릴게요. 그럼 다음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4920님의 사연입니다. 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 친구의 남편 될 사람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한테 야, 내 친구가 너네 회사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하는 말로 시작했다가 그 남편 될 사람이 같은 회사 사람이랑 약혼

0: 야, 근데 또 혹시 모르더라. 요새 약혼했다 파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
1: 아, 그렇게 쓱 걸려?
2: 쓱 던져주자. 네,
0: 약간 살짝 좀 떠보는 느낌으로. 아~ 네. 야, 한번 잘 파봐. 야, 나도, 야, 내 친한 사람도 최근에 뭐 이렇게 회사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약혼했다 파혼했다.
2: 근데 그 만약 친구가 이러면 근데 장준아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왜 우리 남편 그렇게 얘기해?
0: 아니 야 그냥 요즘 어 이런
2: 야 장준아 너 질투나?
0: 유비쿼터스 시대에
2: 야 장준아
1: 유비쿼터스가 왜
0: 유비쿼터스 시대에 정말 우리 젊었을 때 뜨거운 사람

0: 이제 그래도 다 받아주시나 봐요.
1: 네, 뭐, 엄마가 하라는 대로 저는 그냥 하거든요.
0: 좋죠. 네, 보장 많이 받으시는 거면 참 좋죠. 네. 그럼 보통은 들으시는 편이고 소윤 씨는 네. 우리
2: 저는 안 듭니다.
0: 아, 네, 저는 어떻게 거절하실 거예요?
2: 저는 근데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사실 뭐 보험 이렇게 했을 때 아 근데 나 이게 사실 보험이 뭐 우리 엄마가 들어놓은 게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어,
1: 아 예전부터 계속 엄마를 이렇게
0: 엄마를
2: 어머니가
1: 엄마가 돈 관리하고
0: 네. 엄마가 보험 들고
2: 나이스 탈룰라를 해가지고 네. 네. 아, 뭐 우리 작은 큰 어머니가 보험을 설계하고 계셔가지고
1: 작은 큰 어머니
2: 작은 큰 엄마가 내 걸 다 해주고 계셔
1: 작은 큰 엄마가 누구예요?
0: 근데 왠지 작은 큰 엄마 말도 안 되는데 나 되게 자연스럽다고
2: 그래요? 어, 저는 작은 큰 엄마 그러니까 큰 아빠 아~ 저희 아빠가 이제 어? 막내니까 아~ 큰 아빠, 작은 큰 아빠. 아~ 네, 그리고 우리
0: 작은 아빠.
2: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0: 아, 작은 아, 큰 아빠.
2: 네, 작은 큰 아빠가 그러니까 둘째 아, 둘째 큰 아버지죠. 둘째 큰 아버지. 아, 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작은 큰 엄마. 그러니까 작은 둘째 큰 엄마가 이제 보험을 하고 계셔 가지고 둘째 큰 엄마한테 다 있다. 그래 가지고 나는 내가 그거 하면은 둘째 큰 엄마한테 혼나.

0: 또 사연을 추가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3대0으로 완패를 하게.
1: 그쵸.
2: 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미안해서 소윤씨 방법대로 못할 것 같다. 역제안 못할 것 같아요.
0: 저도 미안해서. 못해요 사실은.
2: 어 나는 완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2: 어 저는 완전 지금 그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0: 지금 광기가 서려 있어요.
2: 어떻게 하면은 그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예, 네, 완전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가심한다는 미안해서 소윤 씨 방법대로 못 하고 조금 더 쉽게 엄마랑 작은 큰 작은 엄마?
1: 네, 작은 큰 엄마.
2: 작은 큰 엄마. 핑계를 대겠다라고 그쵸. 해주셨습니다. 네.
0: 아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으시네요.
1: 아 그럼요.
2: 네. 오늘 뭐 날라다니시는데요.
1: 제가 발랐네요.
2: 네. 네. 네 오늘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2: 두 분 오늘 정말 잘해주셨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두 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3: 안녕히 계세요.
2: 네.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손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2: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이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가비의 스퍼레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대호 대표님과 주식 공부하는 시간이죠. 아는 것이 힙이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놀면서 공부해요. 오늘 끝곡은 비오의 Love Me입니다. 그럼 바이.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입니다.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고요. 동호대교 부근에서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교통량 많아졌고요. 다시 동호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밀리고요. 이후에는 행주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아직 가양대교부터 정체가 심해서 2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고척교에서 목동교 사이 특히 정체가 심해서 30분 이상 필요하고요. 분당수서로 성남방향 수서나들목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목요일 여러분의 미스터라디오 격하게 자연스러운 생방송으로 왔습니다. 미라를 목격하신 분들, 우리 목격자들 어서 들어오세요.
0: 왜 또 이렇게 깔아주냐?
1: 네,
0: 졸린데 오늘. 소리를 많이 줘서 졸린데.
1: 미라클 한 분 한 분 이 음악과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왔던 정효민님, 박서희님, 거기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으세요.
0: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경기, 각자들 생각들도 많으실 거고,
1: 네.
0: 어쨌든 90분 동안 애태우면서 함께 응원하면서 잘 봤습니다. 아쉽고 아쉬운 결과였지만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네. 지지난주 체코와의 경기 이겨서 좋았고요. 그리고 멕시코와의 경기 아쉬웠고요. 오늘 남아공 경기도 매우 아쉽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그 더위와 그 습기와 싸운 선수들 모두 수고했고 고생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90분 동안 함께 했던 마음이 되게 좋고 괜시리 미안한 건 그 자리에 직접 가서 열심히 응원하는 분들, 또 뭐 거기에 계신 교민분들, 그런 분들 함께 응원하는데 아우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겠다.

0: 자, 모든 희망의 끈을 놓기엔 아직 이르고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다음 경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경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대한민국 대표하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보고 승패에 상관없는 마음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까지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좀 쭉 처진 분들 많더라고요.
1: 네.
0: 아, 왜 또 경기는 앞으로도 또 있고
1: 네.
0: 또 다음 주에도 경기는 계속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32강에 올라갈지 결과는 28일 일요일에 나옵니다. 우리처럼 3등을 한 나라 12나라 중에 8개 나라가 32강에 올라갑니다.
0: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또 두 번의 기회가 있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으면 다시 뭉쳐서 응원하겠지만 이제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미라클들 일상으로 이번 주는 오미연 주간입니다.

0: 이고요. 콩이면 콩으로 문자면 문자로 잊지 말고 내일까지 미션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6년 월드컵 이제 남은 경기는 좀 편하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밀렸던 청소, 그동안 밀렸던 빨래, 그동안 안 하고 있던 다이어트, 통통클럽 멤버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1: 갑자기 그 얘기 나와.
0: 자, 첫 곡 듣고 와서 여러분 요즘 일상 최근 근황들 모두 들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어제 승부 예측 맞히신 분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와중에, 그걸 맞추셨습니다.
1: 그 와중에 예. 아주 촌철살인처럼 그걸 꿰뚫어봤습니다. 잘했어요.
0: 자, 피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피자는 네 판이 있습니다.
1: 네 판? 네. 좋아, 2판, 네 판.
0: 예, 2판, 4판입니다.
1: 네, 지금부터 사연 게시판 번호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째로 사연 주신 분들께 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깨 피고 밀어드리면서 피식 웃음꽃 피자 피자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목요일 생방송 목격자로 왔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0: 네.
1: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야, 우리 조석근님께서는 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워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0: 네, 자기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하십시오.
1: 그럼요.
0: 그럼
1: 예.
0: 되죠.
1: 최재현님, 오미연 오늘 남아공정 아쉬운 결과 나왔지만 대한민국 태국 전사들 더운 환경 속에서 잘하셨어요. 마지막 기적을 바라봅니다.
0: 야, 난 그래도 저 서아프리카가 건조하기만 하지 습한 데는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가 습하기도 했네. 하고 네, 아프리카가 습한 예. 곳이었어요. 덥고 습한 곳이었어요.
1: 김순진님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안재영님 축구 싹 잊을 수 있도록 도파민 뿜뿜 주세요. 미라클 러브유라고 하셨는데
0: 그러니까
1: 엄정... 저희는 뭐 다 상...

0: 저는
1: 도저히 그 시간에 자신 없어요.
0: 예, 우리 윤정수 씨는 근데 자신 있으세요?
1: 저는 그 시간에 게임 좀 하다 딱 보면 되죠.
0: 아, 네. 5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네. 깨서?
1: 아니면 저 초저녁에 자고 깼다가. 아.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완전히 망가지지.
0: 그러니까. 네. 예.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첫 번째 피자 받으실 분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축구는 축구고 피자는 피자지.
0: 예. 김남경님 축하드립니다. 남경님께서 오늘도 네. 오미원 하시면서 자, 선물 받아가시게 됐고요.
1: 네, 남기지 않겠죠.
0: 자, 오늘 4,000번까지 피자 선물 있습니다. 도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특별 골든벨, 골든벨이 딱 한 번 울린다고 합니다. 언제 울리게 될지는 윤정수 씨의 입을 주목해 주시고요. 골든벨 울리면 선물은 시원한 수박 주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0: 축하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대한민국 선수들 수고했다고 토닥토닥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1: 샤이 청취자의 또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숨청자입니다.
0: 예.
1: 숨은 청취자.
0: 어허.
1: 안녕하세요, 숨청자 박수경입니다. KBS 회원가입 기념 오미완 남깁니다.

0: 들어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자, 따라해 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 원.
8: 회계 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 원.
8: 재고 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 원. 생산 관리.
11: 사업 성공
12: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미스터 라디오.
2: 예, 미스터 라디오. 야, 자, 어쨌든 미스터 라디오.
3: 네.
2: 아, 잠깐만요. 입술이 약간
3: 붙었어?
2: 찢어진 것 같아요.
3: 입술 진짜
2: 이에다가 막 비볐더니
3: 진짜 입술 진짜 약하다로.
2: 네, 아니 찢어진 건 아니고, 예, 약간. 예.
3: 음식물 부세 처리기 도전을 그만하셔도 됩니다.
2: 벌써 나왔어요?
3: 지금 벌써 후보가
2: 많이 나왔어요.
3: 나왔습니다.
2: 예, 이거 안타깝네요. 예. 예, 어쨌든 누군가는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3: 그렇습니다. 자,
2: 4271님.
3: 네.
2: 오늘도 오미완 출석합니다. 33주차 임산부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세요. 남은 임신 기간 못하라고 순산하길 해주셨습니다. 네.

0: 살짝만 넣고, 저는 매운 거 많이 못 먹으니까 참을 거 살짝 좀 아예 다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뿌리고, 그다음에 살짝 이제 건새우 같은 거를 갈아가지고 좀 이렇게 넣고 딱 이래가지고 부쳐 먹으면 맛이 정말 기가 막히죠. 아,
1: 맛있겠네 얘기. 네,
0: 기가 막혀 진짜. 네, 예, 아 맛있겠네요, 명숙님. 예, 자
1: 그렇습니다.
0: 예, 4649님.
1: 네.
0: 오미완. 어머, 정수님, 창희님, 마이티마우스 라이브에 신나서 메시지 남겼는데 쓱 기프티콘을 보내주셨네요.
1: 아이고.
0: 17년 숨은 청취자도 문자하게 만드는 매력 빠져 빠져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유 뭐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이 계속 넣어드려요.
1: 네.
0: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료사구님 뭐 저희가 감사하죠. 그렇게 문자 주시고 하시니까
1: 문자 예. 오늘 도전율이 뛰어나네.
0: 그렇습니다. 예. 예. 자.
1: 자, 말씀드리는 순간 2000번째와 3000번째가 거의 나왔습니다. 피자 주인공이 나왔고요. 2000번째 피자 받으실 분은 당신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0: 깜놀이고요. 최경란님 미라 인기 겁나네요. 겁은 안 나는데 겁날 정도 인기면 뭐예요?
1: 네. 아니
0: 너무 없어도 겁나지 않나요? 아니 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라.
1: 그 알잖아요. 그 제 테니스 그 치는데 가는데.
2: 네 테니스.
1: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더라고.
0: 아 예, 메디컬.
1: 예, 메디컬.
0: 메디컬.
1: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미스라이들 너무 잘 들으시고.
0: 와우.
1: 그러면서 저번 어제 만났거든요.
0: 네.
1: 어제 같이 쳤는데. 그 놈놈놈 어떻게 됐냐는 거 이번 주 지난주 그래가지고 내가
0: 우와.
1: 아 지난주 못 들으셨구나 그랬더니 아 제가 당당하게 1등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걸 들으시는
0: 그게 맞죠.
1: 왜
0: 본인 커리어에
1: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0: 본인 커리어에 지장 있으시니까 그분이야말로 몰래 들으세요. 간호사들한테 우스꽝스러워집니다.
1: 근데 네? 정말 네. 우리 모두가 뭐 그런 걸 떠나서 다들 즐겁게 잘 들으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뭔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0: 아니,
1: 거야.
0: 여러분들 예. 오늘 축구 보고 마음이 허하고 좀 답답하신가 봐요. 22분에
1: 예.
0: 문자가 9천 개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예. 그럼 이제 피자도 끝났네요. 이제 4천 개 발표.
0: 4천 개 이미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쬐고 싶다. 있는 거예요. 약간 쪼고 예. 있는 건데 와우 대단하네. 얘기해야지 뭐 그러면.
1: 예.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피자 문자도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하겠습니다.
0: 아, 오늘 여러분 이 허한 놈 갈 곳 없는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야 장난하냐? 장난해? 이것들이 정말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그냥. 이씨, 칵. 남창희 씨 설명해 주시죠.

0: 15년 전 일인데요. 아, 모든 상황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때는 제가 사무실에서 막내였어요. 20대 중반이었고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사장님이 제일 연장자시고 그 다음으로 사무장님이 있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나이의 동료 이렇게 넷이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꼭 점심시간이 되면 넷이 다 함께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런데요,
1: 아이고 가시면 됩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타시고. 타셨어요? 예, 문 닫겠습니다. 야, 니들 빨리 알아서 타라. 빨리, 왜 잘짝 닫아. 자, 다 탔으면 출발합니다. 사장님 출발하겠습니다.
0: 그때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근처에 맛집이 없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4시 한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1: 사장님 점심 어떤 걸로 하실값이요? 건강식으로 할까요? 아, 그러셔야지. 우리 사장님 건강하셔야 우리가 봉급을 잘 받죠. 요즘 환압 때문에 저기 저 저염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만 있어 보자. 저쪽 로타리 쪽에 쌈밥집 있는데요, 우렁 쌈장에 두부를 넣어서 맛있거든요. 우렁도 아주 그 식감이 좋고, 네, 쌈채소가 12가지 나오는데 우리 저 사장님 건강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를 모시겠습니다. 예.
0: 메뉴 선택권은 완전 사장님한테 있어서 저희는 그냥 따라가서 수저 세팅하고 밥 먹고, 그리고 제가 막내라서 사무실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담당하고 영수증도 챙기고 그랬죠. 그날도 쌈밥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데 다들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1: 미스남 계산 똑바로 하고 와요. 영수증 잘 챙기고 저 영수증 항목이 세세히 나온 걸로 좀 끌어달라. 다시 얘기해. 알았지? 그럼 간다. 아, 뭐 낀 거야. 빨리 나와.
0: 근데 그날따라 앞에 계산이 두 분 정도 있어서 한 5분 정도 기다리게 된 거예요. 계산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사무장님이 다시 들어와서 소리를 꽥 하고.
1: 야, 뭐 하는 거야? 계산 아직 안 했어? 아니 무슨 뭐 은행에서 돈 찾아와갖고 뭐 연찰로 내니? 뭘 한 세월이 걸려. 사장님 지금 식곤증 와가지고 피곤하시다는데.

0: 야, 네가 온 걸 택시 타고 뭐 직원들이 다 택시 타고 다니면 대한민국 꼬락선이 잘 돌아가겠다야. 아예 말만 했더니 목 탄다. 커피나 타와.
1: 야, 이놈의 인간들이 쌍쌍쌍으로다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아주 혈압이 진짜. 야, 사무장. 맨날 사장한테 알랑방귀 끼던 놈, 너! 아우, 진짜 나쁜 놈, 진짜. 아유, 그리고 너 김씨. 야, 넌 동료라고 딱 하나 있는 게 네 입에서 장난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냐? 사장, 넌 더해! 그렇게 택시비 아껴가지고 지금 잘 사냐? 잘 살아? 아유, 내가 니들이랑 겸상을 했던 시절이 지금도 열불난다. 아우, 진짜. 니들이 나 왕따 시킨 거 꼭 벌 받을 거다. 어? 알았냐? 니네 회사 조만간 날라간다. 어? 이것들

0: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은 법으로 촘촘히 들어와서 어쨌든 다들 고통받지 않는 시대가 돼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뭐 하는 거야 진짜.
0: 아, 남편이 씨,
1: 화나네 진짜.
0: 혹시 오늘 좀 경기가 잘 안 풀린 것에 대한 것이.
1: 아니, 그거랑 저랑 상관이 없어요.
0: 아니, 좀 과하게. 네,
1: 저는 원래 32강부터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저는 못 보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1: 근데 오늘 좀 화나는 진짜 사연이었는데. 근데 15

0: 네. 그 친구네 집에 쌍둥이였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
1: 아,
0: 친구네
1: 또
0: 집에
1: 남편이 신 쌍둥이에요?
0: 예, 쌍둥이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쌍둥이였던 친구였던 집으로 기억하는데 그 집에 항상 그 비타민이 있었어요. 그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맛있는 비타민.
1: 다른 달짝한 비타민.
0: 예,
1: 그거
0: 그래서
1: 훔쳐 먹구나.
0: 왜 훔쳐 먹어요.
1: 그래?
0: 그 친구 놀러 가면 이제 놀러 가면
1: 하나씩 주는
0: 하나
1: 거잖아.
0: 줬잖아요.
1: 더 먹고 싶잖아, 사탕처럼.
0: 아니, 하나면 충분했어요. 근데 저는 뭐 하나 그렇지 매일매일 놀러 갔었죠. 그 친구네 집에. 비타민 얻어 먹으려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TS푸드
1: 모드투어 네트워크
0: 셀로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1: 베스트슬립
0: 오토링크
1: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최재현님 긍디견디의 티키타카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네요. 미라클 꿈을 모아서 청취율 1위 가자 라고
1: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줄게요.

0: 그렇습니다.
1: 그 하긴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0: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1: 예, 저희는 뭐 답 없어요.
0: 정정호 씨 지금 강변 분노에서 창문 열고 미라클에 듣고 있는데 옆 택시 사장님이 엄지척을 했는데 미라클이신 것 같습니다. 4896 기사님 안전운전 하시고 대박 나세요.
1: 네.
0: 4896 혹시 듣고 있다면 땡큐.
1: 자, 좋습니다.
0: 자, 땡큐 포 남창희의 축하송 스타트. 3부 첫 곡의 노래 어떤 것이 나갈까요? 남창희 씨 스타트.
1: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
0: 의미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1: 예.
0: 전남지 사운드.
1: 자,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전남지 씨.
1: 이 노래의 제목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0: 한 1년 이분 불러보려고요. 예. 조남재 씨.
1: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조남재 우리 패밀리도 요즘에 조용하네요.
0: 예. 조남재
1: 나오세요.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한강 주변 도로 교통량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가양대교 부근에서 사고 났고요. 사고 차량 하위 차로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방화대교부터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청담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쭉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 또 좀 더 지나 평촌에서 수리터널 사이 모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시흥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쿨 FM 50세 공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Mar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0: 감사해요.
1: 이주인님 미라는 조남지 사운드를 남기고. 예. 조남지 사운드. 예.
0: 4566님 미라는 기쁜 추억과 웃음을 남기고. 착한 생각님 사랑은 카드값을 남기고 할부로 끝난 사랑. 천수진님 정수는 음식을 남기고.
1: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저 남기긴 해요. 저 양 이상도 많지 않아요.
0: 김혜정님 엘리베이터는 치킨 냄새를 남기고 정말 참을 수가 없다.
1: 딱 갔을 때 탁 안에 냄새 있으면 정말
0: 미친다.
1: 진짜 끝내주지 그 냄새.
0: 최경란님 우리 영감은 애들보다 더 밥을 흘리고.
1: 그럴 나이에요.
0: 예. 예. 박현정님 분노는 콸콸콸은 혈압을 남기고. 너튜브에 미라 분노는 콸콸콸 모음집도 많이 봐주세요.
1: 갑자기 박현정님.
0: 예. 예. 자
1: 김태훈님 미스터 라디오 네. 예, 예, 예. 김태훈님 미스터 라디오는 도파민을 남기고.
0: 오호 송영재님 딸 둘이 다 자기 방에 벗어놓은 빨래를 남기고 좋은 말 할 때 빨래통에 넣어라라고 네. 하셨고요. 김은실님 노력은 빛나는 결과를 남기고.
1: 아 갑자기
0: 뭐 또 예. 오늘 또 어떤 또 그 축구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나. 예. 자 어떤 분께 드릴까요?
1: 저는 저 경란 씨,
0: 아이고
1: 영감님 잘해주라고.
0: 영감.
1: 우리 영감은 애들보다 더 밥을 흘리고.
0: 저는 오늘 생으로 들려주신 6861님 드리겠습니다. 태희 노래 맞죠? 까만 베개.
1: 자 그리고 정답 맞추신 세 분 바나나의 초콜릿 갑니다. 권연진, 연진 오랜만이다.
0: 연진아, 나 너무 신나.
1: 야, 그거 드라마 한참 히트할 때 정신없으셨겠네요. 예, 그다음에 7103님, 4319님.
0: 축하드리는데 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드라마 난리 났을 때
1: 얼마나 놀렸겠어.
0: 연진 씨한테 문자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
1: 연진아 나 너무 신나. 알았어. 네가 신나는 거 그만 얘기해.
0: 나 너무 신나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아 연진 씨.
1: 그렇겠지.
0: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0: 자 우리는요 광고 듣고 목요일의 남자 유바 유부남의 바이블 조현민 씨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1: 현민이
0: 조현민 씨도 예전 사건 때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자 미스터에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양주 소풍 가구단지
1: 메디힐 톤업패드
0: 신차고 입은 하모니 렌트카
1: 키움증권
0: 메디카 코리아
1: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0: 네

0: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1: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연예인 중 가장 공무원 같은 개그맨, 개그맨 중 가장 경찰 같은 연예인, 충청도 개그 인간 문화재 멋지다 현민아. 지금은 현민 시대. 네. 조현민 씨 어서 오세요.
1: 충청 남도 홍성군 홍보대사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0: 충청 우리 네. 권연진님께서 멋지다 연진아 짤도 많이 받았대요.
1: 아이고 그러셨겠죠.
3: 짤도 많이 받았다.
0: 네. 우리 앞으로 연진 씨 이렇게 문자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우리 조현민, 멋지다 연진아.
3: 우리 조현민 씨는 SNS로 받은 문자 제가 본 적 있습니다. 개그맨이 그렇게 갑질해도 됩니까? 그거 받은 건데. 이름이 아니, 저 받았었어.
1: 동명이인으로
3: 아, SNS로 그래서 참 희한하시네. 마음은 알겠는데 희한하다.
1: 뭐 전주 알아.
0: 거기도 웃기려고 하는 거겠지.
3: 전주 아니야. 진심이야. 그런 예. 분들은 진심이야. 네.
0: 조혜영님께서 현민님 수염 기르시니 이방 같아요라고.
1: 알겠습니다. 과거의 급제는 또 못할 상이고요. 예. 예. 어디 안에 있는 이방, 형방. 예.
0: 예. 그런 쪽이네요.
3: 식구들 여럿 괴롭혔겠네요. 네. 계속 또 정성 지극정성으로 또 챙겼을 거 아니야.
1: 요 하여튼 저는 수염이 인중에 또 잘 안 나서 하여튼 뭐 이방 수염 저 즐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K8121님께서 유바 선생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라고 하셨는데
3: 갑자기
1: 상처죠. 상처.
3: 상처.
1: 좋은 거 없어요. 네. 상처인데 잘 들어요. 자 우리가 몸에 있는 안 아픈 이제 흉터 같은 거 봤을 때 그때 추억이 오래 남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상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알겠어요. 사랑은 장미 같은 거죠. 사랑 너무 아름답고 예쁘지만 네. 그 밑에는
1: 따가운
0: 뭔가 가시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1: 창밖에 빗물 같은 것도 있잖아.
3: 가시 정도면 괜찮지. 네. 이건 뭐랄까 달궈진 후라이팬? 잘못 잡았다. 뜨거워.
1: 호되게 뒤인다.
3: 네, 그렇죠. 좀 손 두 쪽이 많이 빈다.
1: 그래도 뭐 저희 우리 셋은 또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니까
3: 그렇죠.
1: 예, 또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한 발 나아갔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됩니다.
3: 네.
0: 우리 7832님께서 이 코너 듣다가 사연을 주셨어요.
1: 네.
0: 이 세상 모든 남편이 남창이 같으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겠다.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네. 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1: 네.
0: 제가 무서운 속도로 유발을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1: 아, 네. 예, 그렇게 빨리 가다가, 예, 진짜로 자빠집니다.
3: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제수 씨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1: 네.
3: 제가 지켜본 제수 씨를 봤을 때
1: 네.

0: 돌이킬 수 없는
1: 내 네, 나를 네. 정당화시키는
0: 네 맞습니다.
1: 맞다 하더라도 나를 정당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기준을 맞고 안 맞고라고 두지 말고
0: 그렇죠.
1: 나를 정당화시키는 걸로 기준을 두자고요. 네.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0: 이제 뭐 옳고 그름 진짜로 상관없이 이제 네가 더 기분 나빴으면 좋겠어로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뱉고 나서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어때요? 저는 뭐 보통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미안하다 이후에 미안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안 미안해도 된다는 게 있거든요. 미안해 장이야 미안해 두 번 했어요. 저는 끝났어요.
2: 예.
0: 근데 여기서 아니 뭐가 미안한데 말을 하면 사과 안 해도 되는 걸로 저희는 룰을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미안해 한 번 하면 거의 끝납니다.
2: 그렇군요.
0: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험한 소리를 해도 이거는 이제 세 번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사람 잘못으로 우리 아예 써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미안하면 서로 미안하고 끝나기.
2: 두 번 하면 끝나는 거네요.
0: 끝나네. 세 번 못 들어요. 예. 미안하다는 소리를.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싸움을 벌이진 않는데. 근데 이제 막 다 쏟아내면 진짜 나중에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조현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네.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1: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굉장히 격양돼 있다라는 상황 이해해 주시고요. 네. 싸우고 계신 분들은 네, 이경복 씨께서 싸우고 싶을 때 마주보고 손잡아요. 그거 하면 웃겨서 못 싸워요. 와다다다 중인데 마주보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한다. 뭐 그래도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네.
0: 우리 셋이 이 방법은 뭐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손 한번 드는 거로
1: 뭐 성함이라도
0: 자, 네. 네. 아니 우리 셋이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들었어요.
1: 지금 와다다다 네. 중입니다. 와다다다 중이에요.
0: 손 안 치워? 뭐 이런 거 하면 네.
1: 어딜 잡어?
0: 발 안 치워까지 나오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정희 님께서는 한 명이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톡으로 싸우자고 해보세요. 톡 하다가 지쳐서 안 싸우게 돼요. 이렇게 뭐 예를 뭐 글자로 이렇게 예. 하다 보면 좀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차분해질 수 있으니까.
0: 자, 요건 어떨지 방법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우리 셋 중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야. 아,
1: 예. 톡으로 싸우다 보면
0: 남편이 씨도 안 들은 거죠?
2: 예, 안 들었는데 약간 예. 그러니까 뭐 톡으로 싸우자고.
0: 우리 아내는 아, 진짜 보냈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방대한 톡을. 예.
1: 근데 요즘에 또
0: 그 전체 보기를 눌러야지 볼 수 있는 내용의 거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내기 때문에
1: 손가락으로 안 해도 요즘엔 또 잘 읽잖아요. 그 네. 스피커폰 누르면 네. 글씨를 잘 아. 말을 글씨로 잘 바꿔줘서 엄청나게 네. 또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1789님께서 애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바뀌어요. 와다다다다다 그거 하면 아이가 엄마 아빠 또 싸워? 하면 되게 죄책감 느껴지고 죄책감. 아, 내가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아할 때는 싸울 틈도 없어요. 전투입니다. 싸우려다가도 상대에 대한 애잔함이 밀려와요.
0: 자, 세 분이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두 명 들었습니다.
2: 네.
0: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누가 들은지 아시고 여기서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0: 왜 근데 조현민 씨 안 드셨어요?
2: 애가 있는 사람은 안 들고 애가 없는 사람 두 명 들었네.
0: 애가 없는 사람은 들었고 있는 사람 안 들었어.
1: 아니요. 이게 왜냐면
0: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조현민 씨.
1: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각종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제 애는 뚝 떨어집니까? 모종의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그 단계까지도 힘들어집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예.
1: 그렇습니다.
0: 자, 하소연님 거 레슬링이나 주짓수 추천. 드립니다.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1: 많이 좋아.
0: 자, 하나, 둘, 셋.
1: 이 뭘 좋아?
0: 저만 나랑 이현철이는 들었어.
1: 그러니까 이걸 조금 네. 아 진짜 화가 잔뜩.
0: 자꾸
1: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0: 뭐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금연처럼 싸움도 안 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래 이거 갖고 또 싸워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것도 참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까워서라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안 싸우는 기간을 일부러라도 길게 가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거는 자 별것도 아니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름이 되게 좀 생소한 분 그래서 제가 읽어봅니다. 네. 예.
1: 박성남 씨.

0: 박성남님.
1: 네.
2: 저는 성이 많이 났네요.
0: 네. 성나지 않았대. 에이.
2: 성이 안 났어요?
0: 성 안 났대. 예. 성남 씨인데 성 안 난 걸로 생각하고 예. 읽어볼게요.
1: 네. 저는 싸울 때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이프가 더 열받을 거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스스로 화를 삭히는 방법으로 27년간 버텨왔습니다.
0: 아, 말이 근데 멋있다. 네. 27년간 열받게 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은 네. 버텨왔다고 표현하고 네. 와이프가 스스로 좀 진정되게 한다.
1: 네.
0: 저 요거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1: 저는 아주 좋습니다.
0: 셋 다 손 들었어.
2: 네. 오히려
0: 박성남님.
2: 네. 네. 그냥 네. 맞아.
0: 그냥 화는 그죠.
2: 괜히 말 괜히 자꾸 네. 말 하다 보면 더 그치. 스텝이 꼬여. 네.
1: 그냥 화는 그죠? 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네. 불 화자도 쓰면서 네. 이거는 땔감을 주면 안 돼요.
2: 그래.
1: 스스로 꺼지게.
2: 땔감. 오 좋은 말이다. 네. 땔감을 넣지 말으면 되는 네. 거야. 말 자꾸 해서 땔감 넣어주면
1: 안 됩니다.
2: 계속 커져요.
1: 가만히 싸그라.
0: 말은 땔감이다. 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리고 또 뭐 하나 네. 또 읽어보시죠.
1: 네 예. 털파리님께서 애초에 빌미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해주십시오.
0: 이건 좀 약간 교과서적이야.
1: 굉장히 교과서적.
0: 하나 둘 셋. 네 아무튼 들지 않아.
1: 그게 됐으면
0: 이게 됐으면 애 싸움이 아예 안 되지.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1: 네, 박경민 님께서는 싸우다가 서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나를 만나서 고생만 한다고요. 그럼 정말 불쌍해서 안 싸우게 됩니다.
0: 자, 하나, 둘, 셋. 너 나 내가 든 거 보고 따라 들어? 깜짝이야.
2: 형이 저는, 좀 네. 형 불쌍해 보여 가지고.
0: 저는 이렇게 보면 미안해요, 아내한테. 네.
2: 네. 그럼
0: 너무 짜증이 날 때가 있지만
1: 네.
0: 또 그 생각에서 한 번 더 가면 네. 미안하더라고요.
2: 자,
0: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2: 우리 예. 4부에 좀 여러분들 저희가 장원 뽑아볼게요.
0: 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0: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않네.
1: 윤정수
2: 남창희의
1: 미스터 라디오.
3: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네. 오늘 그 싸움이 조금 더 잦아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려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뭐 다들 다투시겠죠.

0: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체크하세요. 나름 한번 투표도 해봅니다. 서로가 네, 예, 네. 어떨지 네. 이건 괜찮는지 예.
1: 네. 네. 7177님께서 싸우면서 잘 사용하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적어놓고 아무리 화나도 그 단어는 안 쓰기. 예를 들어서 야 너 친정 시댁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말이 시작되면 네. 이제 큰 싸움으로 무조건 번지죠.
0: 자 이거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적어놓는다. 과연 어떨지. 자 하나 둘 셋.
1: 요거는 좋아요.
2: 이것도 뭐 저도
0: 어떤데 들었어요. 요거는 진짜 열받으면 쓰게 돼 있지 않나 싶어서.
1: 그러니까 요것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요걸 쓰면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으로 뭐
0: 친정 시댁 안 하더라도 야 그 집은 말이야.
2: 너희 집.
1: 너 누구 닮았나 했더니
0: 그쪽 집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유, 정말 말 잘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럴까봐. 예. 네 그렇습니다. 예.
1: 네 그리고 정주경님께서 드라마에서 보니까 싸운 다음에 서로 발톱을 깎아주더라고요. 물론 부부 싸움은 아니었지만 전 결혼 20년 차지만 별로 싸울 일이 없어서 공감이 잘 안 가네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싸울 일이 없다는 게 일단 주경 씨 네. 아주 뭐 예. 좋은 행복이고요.
1: 예.
0: 그뭐
1: 발톱은
0: 발톱
1: 뭐 기구가 중요하긴 하죠. 손톱 깎기 말고 다른 걸로 깎으면 뭐 예를 들어서
0: 벤치
2: 그건 안돼 그건 뽑는 거잖아요.
0: 고문
1: 줄 있잖아요. 줄 줄 있잖아요. 줄
0: 정주영 씨 드라마 너무 정주영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정주영

0: 남창희 씨처럼 잔잔한 집은 그게 될 수 예. 있어요. 시인 같은 집은 되는데.
1: 시인 같은 집.
0: 우리처럼 격한 집은 앞에서 래퍼 같은 앞에서 집. 편지를 어. 예. 네가 쓴 이 편지. 야, 다 가져가. 쓰면 뭐해?

0: 나는 행복하지 않지? 그게 아니라 어. 행복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행복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1: 행복이라는 게 네. 오랜 시간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순간순간 행복한

0: 보면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서 이제 자식들 다 크고 이러면 이제 나 이제 밥하고 집안일 하는 거 이제
1: 손 털죠.
0: 졸업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1: 그래요. 네. 그것도 받아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0: 털어요.

0: 보통 예, 저도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와이프랑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가는 거는 남 걱정보다는 남 흉으로
1: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의도가 없는데
0: 예, 남 흉으로 가야 돼요.
1: 제 아내가 저한테 예. 예를 들어입니다. 네. 오빠 나 얼마나 친구였는데 친구 잘 됐더라고. 왜? 남편이 이번에 잘 풀려가지고 집을 이사를 했대. 꽤 비싼데 잘 됐지 뭐. 뭐 잘 됐지. 우리도 잘하면 좋겠다, 그지? 그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아무 의도가 없는데도 네.
0: 그냥 그렇다고
1: 제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네. 거예요.
0: 그렇죠.
1: 우리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어요. 아니면 정말 그걸로 얘기했든지.
0: 지금
1: 둘 중에 하나인데 네.
0: 지금은 자다 깨도 그만 하실
1: 뭔지
0: 것 같은데.
1: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네. 야, 그 집 아내는 힘들겠다. 그래서 네, 나는 그렇습니다. 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저절로의 비교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끼리 말수를 줄인다는 게 이런 실수를

0: 한 것처럼 이런 행동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와이프분이 화가 났을 때 제일 좋아하는 스탠스는 안절부절 전전긍긍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것만 해도 뭐 큰 뭐 명품 뭐 이런 거 안 받

0: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많이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 잠실철교에서 구리시계 사이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가 되다가 다시 군자교에서 상계교까지 많이 막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하남 3차로에서는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어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말, 이 두 가지가 아닐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만 제때 건네도 오해와 서운함은 줄어들고 세상은 훨씬 다정하고 아름다워질 텐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이왕이면 미안합니다 보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 차태현. 6월 25일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수원 씨. 모두 외근 나가고 부장님이랑 단둘이 근무했는데요. 말씀 한마디 없으셔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웅 나웅하며 일하던 후배가 그리운 하루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말수가 말수가 정말 하루에 열 마디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못 참아서 아마도 그 후배가 그럴 것 같은데

0: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목요일 일부 차도한 씨. 둘째 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스터디 카페에 가서 1시간 공부를 하고 등교했대요. 이걸 루틴으로 만들 거라네요. 기특하면서도 좀 짠합니다.

이소은 키친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회식이 잡혀 있었는데요. 신입들이 이런 건 강요라면서 다수결로 회식을 유지해야 할지 그러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부서가 생기고 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다들 당황했습니다. 회식을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입들 몫은 돈으로 줘야 할까요? 아, 제 생각엔 돈... 왜냐하면 신입들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배들은 사실 회식을 은근히 좀 바라... 왜냐하면 이게 좀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는 명분도... 하, 이 신입들은 그런 걸 모르겠구나. 혼자 살거나 뭐 이럴 거잖아요. 아니면 엄마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이게 집에 이제 내가 책임져... 하, 이 식구도 똑같은 식구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 살짝 이제 아유 어떡하지 오늘 회식이라서 아 어떻게 오늘 회식이야 이러고 이제 하루 늦게 들어간 아 신입들은 이걸 모를 수 있으니까 저는 신입들 몫은 돈으로 떼준다. 그리고 우리 합법적으로 조금 늦을 수 있는 오늘을 기다린 우리들은 왜 제가 우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좀 이런 기회를 또 마음껏 한번 만끽해본다. 여기에 저는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회식할 때 투표를 하셔야겠어요. 선택지를 좀 두셔서

0: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차돌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7: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죠 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KBS 쿨

원하던 것을 10분의 1도 함께하지 못했던 사이. 그래도 우리 둘이라서 좋았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빠져본 건 처음이었다.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기대본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애와 달콤하기만 했던 건 아니다. 많이 다투기도 했으니까. 사람 많은 데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싸운 적도 있었고,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내리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싸운 날도 있었다. 부끄럽게도 그때의 나는 헤어져, 헤어지자 라는 말을 그에게 대수롭지 않게 했다. 진짜 헤어지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그냥 표현이었다. 100번을 헤어지자고 말해도 절대 끝나지 않는 사이라고, 우리는 특별하다고 믿었는데 그 연애는 결국 나 때문에 끝이 났다. 지쳐버린 그 애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답하며 돌아서 버리더니 그걸로 단숨에 이별이었다. 누가 겁날 줄 알고? 자존심 때문에 그를 붙잡지도 못했다. 내가 헤어지자고 했으면서 그가 원망스러웠다. 이별하고 나서도 뭔가 믿을 수 없었고 계속 후회가 돼서 과거를 곱씹었다. 추억이 담긴 장소를 지날 때면 우리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 사소한 대화까지도 전부 떠올랐다. 처음 겪는 이별은 너무 아팠다. 오랫동안 그를 잊지 못했다. 가슴 저리도록 좋아했던 사람, 가진 게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나에게 알려준 사람. 한번 알고 나니까 더는 몰랐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처음의 사랑은 나에게 연애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언젠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조트리오 이어서 보통날의 기적 스텔라장 폴 김 두 곡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소포와 우편물을 접수해드리는데요. 하얗게 열정을 쏟고 집으로 간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손도 아프고 눈도 침침합니다. 눈이 침침할 정도로. 0129 어디에서 근무하실까요? 아니 문득 궁금해서요. 도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이 더 많을까?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4: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목요일 2부입니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쿨 FM 유튜브 드디어 구독자가 15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주 참여 이벤트를 진행 중이잖아요. 6월 26일 금요일 내일까지입니다. 간단한 퀴즈 푸시고 배달 앱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쿨 FM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 꾹 눌러주시면 좋고요. 라붐 상상 더하기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퇴근 정체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공항 방향 반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소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주춤합니다. 이 구간 4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자유로에서 김포, 또 노지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 5차로에 고장난 차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6: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촬영 초반 서로를 정말 싫어했던 남녀 배우가 있었대요. 심지어는 상대 배우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랬던 두 사람은 영화 촬영이 끝난 뒤 실제 연인이 됐고 그 작품은 20년이 넘도록 사랑받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영어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어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벌써 이제 6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1: 네.
0: 출연 배우들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되는 관계는 뭐 우리나라든 뭐 할리우드든 종종 있죠.
1: 네,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제쯤 사귀게 됐을까 이런 거를 예상해 보거나,
0: 맞아요.
1: 이게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찍을 이 장면 찍을 때는 좀 서먹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0: 네. 감독님부터 소개받고 갈까요?
1: 일단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닉 카사베츠 감독이라고 영화 집안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아버지가 존 카사베츠 감독이란 분인데 이분은 뭐 코엔 형제라든지 짐 자무시로 이어지는 그런 미국 독립 영화의 흐름에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지나 롤랜즈라는 분인데 그 아버지의 뮤즈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배우와 감독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닉 카사베츠 감독 다양한 작품을 많이 연출을 했는데요. 아실만한 작품으로는 이 노트북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알파독이라든지 마이 시스터즈 키퍼 아더우먼 뭐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0: 그래도 대표작은 노트북이겠네요.
1: 노트북이죠. 네. 네, 물론입니다.
0: 워낙 그 뭐랄까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고나 할까 그랬으니까요.
1: 그렇죠.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고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었죠.
0: 네, 감독님이 영화 작품 안에 예, 자신의 가족을 출연시켰다고요.
1: 네, 이번 작품에서도 이제 그 노트북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출연시켰습니다. 이 영화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릴 건데 영화 제일 처음에 어떤 노신사분, 듀크라는 노신사분이 어떤
0: 노숙녀라고 해야 돼요. 네.

0: 싸우다가 정이든 그런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결국은 2005년 MTV 영화 TV 시상식에서 최고의 키스상을 받으면서 아. 영화 속의 명장면을 재현하기도 했었습니다.
1: 아 그러게요. 네. 진짜 작품을 보면 저도 이번에 다시 봤는데 와 젊었다.
0: 아 젊었다. 네,
1: 어리다. 풋풋하다. 예. 네, 요즘의 어리죠.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0: 그럼요. 네,
1: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줄거리 들어가기 전에 영화 퀴즈부터 내주시죠.
0: 네 오늘 다루고 있는 영화 노트북의 히로인 바로 레이첼 맥아담스죠. 노트북을 비롯해서 다양한 멜로 영화에 출연하며 로맨스 퀸으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레이첼 맥아담스가 출연한 로맨스 영화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About Time, 2번 Backroom, 3번 Midnight in Paris.
1: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영어 보기 좋은 날을 빼놓지 않고 들으신 분이라면 정답을 금세 아시겠지만 혹시 모른다면 검색하셔도 됩니다. 선착순이 아니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천천히 보내셔도 좋습니다. 정답 맞춰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5분 추첨하겠습니다. 혼영 세트, 혼자서 영화 볼 수 있도록 영화표 한 장과 팝콘 세트 보내드릴게요. 모바일 쿠폰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답은 코너가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알렉스 사랑하오.

0: 그 노아를 자기 집에 초대하면서 벌어집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 건데 사귀는 사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모의 반대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벽. 이게 1940년대라고 하면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반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 그리고 부모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지역도 아니고 잠깐 뭐 별장에 머물다 갈 건데
0: 네.
1: 이 지역에 있는 목재 공장 네, 같은 데서 일하는 같은. 네, 목재소 네. 같은 데서 일하는 이 지역 청년인 거예요.
0: 청년 노동자인 셈이죠.
1: 근데 우리 딸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도시로 갈 거고 도시에서 대학을 갈 거거든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엘리 부모로서는 찬성일세 이러기가 쉽지 않죠.
0: 그렇죠. 이제 곧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두 사람이 이제 뭐 두 사람은 사귀니까 낭만적으로 아주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거든요. 낡은 저택을 보면서 나중에 이 집을 고쳐서 새로 멋진 저택으로 만들어서 같이 살자 뭐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어머니 엘리의 어머니가 정말 험담을 하는 노아의 험담을 하는 걸 듣게 되고요.
1: 아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한 스토리 같긴 한데 이상하게 이 영화를 보면 뻔하지가 않아요.
0: 가슴이 아프죠.
1: 왜 그럴까요?
0: 노아가 울먹이는 걸 보면 아 맞다 저땐 저럴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뻔한 얘긴데도 이게 어떤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아 집안의 반대 너무 흔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흥미진진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싸우고 헤어지게 됐는데 원래는 일주일 있다가 가는 거였거든요. 엘리가. 근데 바로 다음 날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엘리랑 노아는 엇갈리게 됩니다.
1: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0: 네.
1: 이 영화가 이토록 오랫동안 마치

6월 25일 목요일 이수정 씨의 보통날. 요즘 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직장인에서 제빵사로 길을 바꾼 지 이제 1년 차. 어두운 새벽 출근길은 아직 낯설지만 라디오와 함께라면 즐겁기만 하다. 직업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오랜 시간을 쏟아온 내 인생의 전부를 포기하고 완전히 0,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했으니까. 그럼에도 이 길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다. 빵을 굽는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즐겁고 열정이 끌어넘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빵사가 된 지금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다. 눈을 뜨고 있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 MD 라보라토리스 AGX 세럼,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지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 쇼네 달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국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에서만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소래터널 부근에서 송내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전 구간에서 흐름 원활해졌습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직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난지 나들목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쌈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1: 굿즈는 세종
0: 세종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0: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모양은요, 손과 손가락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손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손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표정.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내가 지었을 수많은 표정을 돌아볼까요? 나의 눈빛과 입매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나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67님, 저의 표정은 무표정. 회사에서 일만 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일하다가도 중간중간 좀 웃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이렇게 단톡을 봤는데 너무 웃긴 사진이 올라와서 푹! 하고 웃는다든지. 하루에 그런 작은 소소한 웃음만 있어도 되게 좋은 하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테니스 레슨을 하고 왔는데 좀 깔깔 웃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되게 행복했나 봐요. 그 이제 여자 쌤한테 이제 봤는데 제가 자꾸 다리 모양을 이렇게 계속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717님, 어제 쩡디가 신비복숭아 얘기하는 거 듣고 저도 샀어요. 2일에서 4일 정도 후숙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지금 후숙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약간 후숙시키면 더 단맛이 올라올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신비복숭아 집 주변에 파는지 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시장을 갈 수 있으면 가가지고 좀 사려고요. 아, 진짜 맛있었단 말이에요.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놓고 먹고 싶단 말이에요. 드라마 보면서. 아, 2-4일 후숙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8380님, 언니, 저는 곽씨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들아 과학 잡혀 라고 하시면요, 과학이 곽씨랑 비슷해서 나 부르나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과학 잡혀. 오, 비슷하다. 그쵸? 이게 빠르게 하면 과학이 되니까. 진짜 표정이랑 효정이랑 비슷하긴 하죠. 표정 지어보세요. 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2805님, 버스 기사입니다. 지금 운행 나가는데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운행 가시면 한 바퀴 싹 돌고 오시면 그래도 2시간 반에 3시간 걸리시겠다. 적어도, 그쵸? 2805님, 오늘 밤 운전 잘 하시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목요일, 애타게 기다린 주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예쁜 빵이 맛이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 한 번, 먹었을 때 두 번, 피로가 풀리는 딸기 치즈 조각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빵야! 아, 대체 목요일 회식은 누가 추진하는 걸까요?

담기 진짜 힘드셨겠어요. 3521님 그래도 크게 뭐 다치진 않으셨죠? 쌀은 주워서 담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맛있는 케이크 보내드릴 테니까 기분 푸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이진아의 메트로놈.

가까이 이제 못 지낸 시간이 한 2주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외로 오래 갔다가 나오면 김치 삼겹살, 약간 이런 거 땡기고, 만약에 배달로 먹는다고 하면 저는 김치찜? 묵은지 김치찜? 이런 거는 진짜 맛없기가 너무 힘드니까 두분 김치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각 치즈케이크도 보내드릴게요. 8147님, 다이어트 1일차. 퇴근하고 집 앞에 있는 산 정상 찍고요. 볼륨 들으면서 내려오는 길인데요. 치즈케이크 듣는 순간 입안에 침이 확 어쩌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이어트 1일차인데요, 지금? 아, 네, 1일차 때가 가장 땡겨요. 왜냐면 내일부터 시작해도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8147님, 일단 어두울 텐데 조심히 내려오시고요. 내려오셔서 조각 케이크 드시라고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치즈케이크 뭐, 괜찮아요. 이거 작잖아요. 조각이잖아요. 뭐, 홀도 아니고.

0: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이 게임 아시는 분 막 이러면서 어디 갔나요? 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저도 그거 찾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두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 게임을 했던 거죠 제가. 그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게임도 아쉬운데 우리 얼마나 아쉬우셨겠어요. 민준기님, 초등학생 때 학교 끝나고 그 게임하는 재미로 살았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친구들이랑 게임하면 가장 또 쉽고 막 그런 건데 이게, 그쵸? 0762님, 오래된 것들과 헤어지는 기분 참 마음이 허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이게 다 추억이니까 그때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게임하고 막 이랬던 게 다 추억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미철님, 저도 한참 즐겨하던 레이싱 게임이 서비스 종료했을 때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도 다시 출시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시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유명했던 게임이기도 하고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잠깐 중단할 수도 있죠. 우리 또 다음에 찾아오면은 같이 잘 해보자고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준비되셨죠? 오늘의 정픽 시작하겠습니다. 빈지노 피처링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준비했고요. 오늘 밤 듣고 싶은 노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빈지노 피처링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잘못 골란 거예요, 제가. 아, 말죠. 하루에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시는데, 아, 하필 맛없는 커피를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사실. 그거 하나로. 이재영님,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아, 이 노래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지선님, GOD의 Friday Night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도 무조건 나올 걸로 예상했었죠. 내일 밤 뭐 약속 있는 분들 계시죠? 너무 설레죠, 벌써부터? 저도 내일 오랜만에 일이 없는 날이어가지고 좀 설렙니다. 늦잠 자고 그리고 맛있는 그 음식도 좀 먹고 뭐 그럴 생각에 좀 설레요. 벼멸구님은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요일을 이제 노래하는 곡들이 빠질 수 없었던 오늘의 선곡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상 이야기 나눠볼게요. 5143님께서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예요. 수요일 목요일은 밤 9시까지 근무라서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화이팅하고 있어요. 다른 채널 듣다가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데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은 여기로 고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그럼 이제 곧 마무리하실 시간 다 왔죠? 10분만 힘내시면 됩니다. 10분. 5144님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 올게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뾰로로로로.
5: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0: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자취방으로 시작했습니다. 김나연님께서 이무진의 자취방 듣고 싶어요. 2주 뒤면 신혼집으로 이사갑니다. 4년간 살았던 제 자취방의 짐을 하나씩 정리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제 친구예요. 내 친구. 그래서 제가 막 아까 문자로 이거 혹시 너니? 라고 보냈더니 응 나야 라고 온 거예요. 제가 이 친구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요. 이 친구의 결혼식에 제가 축가를 부릅니다. 네.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고, 이 친구의 그 4년간 살았던 자취방도 제가 가봤습니다. 네. 지금 정리 하나씩 하면서 어제 그 사진들이 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찍었던 스티커 사진들을, 야, 이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버려. 그냥 제가 이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버려? 우리 추억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왕 F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뭐 버려. 뭐 이제 결혼하면은 뭐, 그 필요 없지 않나? 했더니,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갈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냥 그랬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줄게, 나연아. 축하해. 잠시 후에는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조수연, 윤지성.

0: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1: 구독자 만 명 이벤트 뭐 이런 거 없어요?
2: 아 있죠.
0: 뭐 할 거예요?
2: 아니, 사실
1: 공약이 있어요.
2: 한 2천 명쯤 됐을 때 라방을 할 생각이에요.
0: 아직 그럼 금방인데?
1: 그러게.
2: 네, 그래서 이제 2천 명이 되면 라방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아요. 2천 명까지 가자.
1: 네.
0: 8674님 수연님도 뮤지컬 잘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야?
1: 아 근데 잘한다.
2: 어? 아, 잠깐 영혼 조금만요. 제
1: 영혼 진짜로, 제발. 아 진짜로 뭔가 그런 뭔가 텐션과 에너지가 사실 진짜 중요하잖아요. 뮤지컬에서는.
0: 맞아요. 어울리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2: 뭐가 있을까요? 솜사탕 역할 이런 거 해야 되나?
1: 찾아볼까요? 아니 네. 솜사탕 역보다는 이제 훨씬 어쨌든 매력적이니까 저건 좋을 것 같아요. 뭐든.
2: 죄송한데 제발 영혼 조금만
1: 뭐든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가 네. 좀 더 공부해야겠죠.
1: 저희도 알려드릴게요. 아직
2: 다음 주에 같이 알려주기
1: 힘을 내기로
0: 생각해요. 네네네. 4073님
1: 솔직히 말하세요. 신윤승님이랑 썸 타시죠? 한번 모셔오세요.
0: 어떻게 되고 계세요?
2: 아니 제가 결혼을 이제 계속 5월 5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1: 지났잖아요.
2: 그러니까 이제 신윤승 씨 말로는 이제 78살 5월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매년 내년 내년 하다가 이제 계속 내년까지 갈 것 같다.
0: 근데 결론은 78세든 어쨌든 한다는 거네.
1: 하는 거네.
2: 계속 생각해 본다고 하고 뭐 안 받아줘가지고 저는 진짜로
0: 듣고 있니?
2: 듣고 있나요?
0: 나중에 우리. 모셔야 되겠다.
1: 막 모셔서
2: 여기에서 결판을 내자.
0: 결판을 내자.
1: 보자. 진짜.
0: 왜 이렇게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거죠?
2: 왜 자꾸 이렇게 여지를 주시는 네. 거죠?
1: 근데 여지를 준 건 확실해요?
0: 아, 그렇지.
2: 제가 느꼈을 때는 준 것 같은데요.
0: 설렜으면 여지 준 거야.
2: 그럼.
1: 아 그래.
0: 그렇지.
1: 기대 한번 해볼게요.
0: 내년 5월.

0: 그랬었나? 아니야 나 기억 하나도 안 나.
1: 아 됐어 나 질투나 놀이동산 말고 딴 데 갈래.
0: 그냥 연애만 해봤다고 하면 될걸. 제가 거짓말을 너무 디테일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 갈래? 나 여자친구랑 같이 비행기 타는 거 로망이었거든.
1: 와 오빠 연기자야? 거짓말 진짜 잘한다. 예전 얘기 꺼내면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들은 게 있잖아. 전 여친이랑 유럽으로 배낭여행 다녀왔다 그랬잖아.
0: 어? 아 내가 그랬었나?
1: 아 엄청 싸웠다며. 그래가지고 연인 사이에는 해외여행이 필수인 것 같다며.

0: 하는 게 능력인지 모르겠네요.
1: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감쪽같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2: 맞아요.
1: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자기 리플리 증후군. 맞아. 자기도 맞아. 믿는 믿는 거지.
0: 믿어버리는 거지.
1: 그러니까 이게 어색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상상 속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여자친구와 얘기해 주고 다 적어놔요 다이어리에. 키는 175에 모델 준비하던 여자친구고 25살 그리고 2년 정도 만났고 뭐 이렇게 적어놔.
0: 그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2: 근데 너무 자기야 저지르는 게 크니까.
1: 맞아. 근데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놨어.
2: 뭐 어디서 만나서 싸웠고 이것까지 다 적어놓으면은 그냥 그것만 돌려서 계속 얘기하면 되잖아. 윤혜빈님.
0: 너무 디테일하게 꾸민 게 좀 아쉽네요.
1: 좀 디테일하긴 했다.
0: 거짓말이 너무 디테일했어.
1: 맞아.
0: 그게 조금 아쉬워요.
2: 좀 아쉬워. 장원석님.
1: 아 도대체 TMI를 얼마나 남발한겨 이 남자는.
2: TMI가 아니라 그냥 비밀스런 TMI잖아. 이건 아무 거짓말이잖아.
0: 거짓말이지. TMI도 아니야 심지어.
1: 맞아.
2: 이거는 드라마 작가님이잖아요. 아예.
1: 쓰시는 거 작가님 아니야?
2: 작가님.
1: 작가님이 이렇게 쓰신 거 아니야?
2: 그런 거 아니야? 류건아님, 남자분이 거짓말한 건 잘못을 했는데.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우리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
1: 그래. 응, 그게 나아.
0: 결론 좀 내드릴까요?
1: 그럴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솔직하게 털어놔라.
0: 털어라.
2: 털어놔라.
0: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보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소개팅을 받았습니다. 두 분을 비슷한 시기에 만났고요. 각자 두 번 정도 만났는데요. 감사하게도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남자는요.
2: 효정 씨. 자기소개를 잘 못하는 물고기는 뭘까요?
0: 자기소개를 못하는 물고기? 뭐죠?
2: 전... 정답은 전어!
0: 자기소개를 못하는 물고기가 전어? 너무 재밌어!
2: 효정 씨, 빵 좋아하시죠? 빵이 목장에 간 이유는 뭘까요?
0: 빵이 목장에? 왜 갔을까요?
2: 소보로 갔지요!

0: 둘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 둘이서 우리 80세 때 어떤 집에 살면 좋을까? 초원에다가 우리 사과나무 달고 같이 농장을 할까? 좋지? 이러면 이제 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1: 근데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또 우와! 같이 웃을 수 있잖아.
2: 그치?
0: 그쵸? 인생만이 맞으면 웃기지 않나요?
3: 통 그럴 수도 있나?
0: 아 웃긴 있을 건 아니다.
1: 있을 거야.
3: 웃기기다기보다 즐겁겠지.
1: 그럼.
3: 즐거운 것도 웃음은 다르니까.
0: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소개팅 두 번으로 인생관을 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맞아.
0: 그래서 여기서
3: 아 그것도 맞아.
0: 나도. 여기서 고르라고 하면 난 그래서 첫 번째 남자기는 해요.
3: 뭐야?
1: 잠시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가 지금
3: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
0: 이게 소개팅으로 가면은 소개팅을 두 번만 만나서는 인생 하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 그것도 맞아.
0: 차라리 재밌는 남자를 맞아. 선택한다 이거죠?
3: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맞아
0: 민기님 집에서 안 웃을 거예요? 집에서 저 혼자 잘 웃어요 저는
1: 그럴 것 같아
0: 네. 그래서 괜찮기는 합니다 안민철님
1: 사연자분이 웃음 장벽이 낮네요
0: 이거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나온 걸 수도
3: 상상 속에서.
0: 있고 근데 어떤 얘기 했을까 진짜 궁금하다
3: 근데 그냥 뭐 약간 재밌는 얘기들 하지 않았을까? 그냥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맞아. 많이 웃겼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아재 개그 아니라도 그냥 뭔가 딱 잘 맞으면은 그냥 진짜
3: 맞아, 맞아,
1: 막 배에 꼭 빠지게 막 웃고 막 이러잖아.
0: 맞아 맞아.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것도 재밌을 수도 있어요.
3: 맞아. 그러니까 정말 웃음 코드. 정말 뭐 내가 뭐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 근데 저도 그거 되게 웃겨요.

0: 나세요.
1: 근데 이것도 자기 취향이 또 찾는 사람이 있어요.
2: 그럼.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3: 그럼. 그럼요.
2: 중요하죠. 이일이사님, 장항준 감독님이 웃는 포인트랑 화내는 포인트가 같아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같이 보세요. 맞아. 화내는 포인트가 같는 거.
0: 아. 약간 싫은 게 같아야 돼.
2: 싫은 게 같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0: 꼴보기 싫은 게 좀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아 뭐 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그분이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럼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데.
2: 어 맞아. 그러면 또 싸우지.
0: 어 약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아는데 이런 부분 약간 꼴보기 싫지 않았지. 난 그거는 뭐 괜찮아.
2: 어 나 약간 그런 스타일 같은데.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
0: 그러면 이제 꿈.
2: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다는 거죠. 박보라님.
3: 서로가 편해지면 죄송해요.
2: 새소리 괜찮죠? 네.
3: 서로가 편해지면 웃음 코드고 뭐고 그냥 얼굴만 봐도 웃겨요. 맞아. 인생관이 더 중요해요.
2: 그렇네. 인생관이 잘 맞으면 얼굴만 봐도 웃기네.
3: 맞아. 맞아. 사실 진짜 맞아.
2: 김창환님.
0: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나 진짜 나 못 읽겠어.
2: 할 수 있어.
0: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뭐게요?
2: 뭐예요?
3: 뭘까?
0: 19만. 아, 19만.
2: 너무 재밌어.
0: 19만.
3: 재밌다. 현타 왔어요?
2: 아, 오늘 좀 조금 지쳐 보여요. 윤예빈님, 사회생활하고 오면 힘든데 웃음 코드가 맞아야 데이트할 때 힐링되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맞아.

0: 시연아. 시연아. 끝까지 웃어야지. 시연아.
1: 저 너무 행복해요.
0: 끝까지 웃어줘야지.
2: 너무 재밌었어요. 창원님 거 한 번에 싹 모아.

0: 스테이시의 To Love 듣고 왔습니다. 2868님.
1: 네, 오늘 역대급이었네요. 윤정수님 어여 들어가시죠.
2: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다들 괜찮으시죠?
1: 아니 근데 약간 위아래가 되게 다른 날. 아, 오늘 정말 역대급이네요. 그리고 좀 들어가시죠.
2: 들어가세요.
0: 김대웅님.
2: 윤정수 다음 주에 만나요. 기가 급빨려요.
0: 아니 오늘 그 아재 개그 때문에 귀가 빨리신 거 아니에요?
2: 아, 너무 즐거웠어요. 야.
0: 아니 다들 지지 않으시려고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랑 콩 댓글로 지금 말 개그를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1: 진짜.
0: 오늘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모아뒀다가
1: 그래 한번 네. 이거 한번 하자.
0: 네, 다음에
1: 그
0: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1: 특집.
2: 너무 재밌겠다.
1: 딱 2분 정도?
0: 어.
2: 그 더 이상은 안 돼요.
1: 2분 정도.
0: 너무 힘들어요.
2: 좋아요.
0: 네, 아마 창화님 다음 주 엄청 준비하실 거예요.

히오닝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볼륨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잠시 후 10시 키스터 라디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디의 클로징이 끝나고 제 오프닝이 시작될 때까지 볼륨을 계속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900님, 오늘 덕분에 꿀잠 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막 웃고 나면 진짜 잠 잘 오잖아요. 0576님, 도파민 때문에 잠 못 잘 것 같아요. 또 반대네요. 어떻게든 꿀잠 주무시길 바라고요. 창은님께서, 아재 개그 또 준비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무서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에요.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데요. 그리고 아재 개그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0: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어느 성형외과 의사가 공개한 얼굴이 못생겨지는 음식 탑5. 이게 SNS랑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왜 음식 탓을 하냐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5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5위는요, 라면이랑 감자칩 같은 짠 과자. 4위, 케이크, 빙수처럼 달달한 디저트. 3위,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 요리. 2위는 햄, 소시지를 비롯한 가공육. 대망의 1위는 와인, 막걸리, 맥주, 소주, 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맞서는 정한의 예쁘게 살찌는 방법 공개합니다. 첫끼로 달달한 음식은 피하고 단백질 꼭 챙겨 먹기, 그리고 혈당 관리를 잘해줘야 저처럼 예쁘게 찐다는 먹팁 전해드리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레몬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혜입니다. 오프닝에서 얼굴이 못생겨지는 음식 탑5 얘기했는데 이 워딩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아, 의사분이 너무하시네. 성형외과 의사분이 너무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음식 먹고 이렇게 얼굴이 못생겨질 수가 있어요. 아, 뭐 좀 건강에 약간 안 좋은 음식, 좀 뭐 노화를 좀 촉진하는 음식 이 정도로 가도 될 텐데 얼굴이 못생겨진다니. 그리고 요, 아니 오이부터 이리 안 먹으면 뭐 먹습니까 이거? 참 저도 너무나 즐겨하는 음식들인데, 아, 대망의 1위에 뭐 술이 있긴 하네요. 저도 뭐 와인을 좋아하지만 뭐 술 백해무익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시고 뭐 가공육, 뭐 튀김, 디저트, 과자 다 뭐 몸에 뭐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막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씩 먹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반대 사이드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금선님, 뭐야 다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라고 하셨고, 그렇죠, 다 맛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저도 너무나 다 좋아하는 건데 또 살짝 너무 되게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참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한 번씩 인지하면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은지님도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김선희님, 샴디 정말 예쁘게 살찌셨네요 라고 해주셨고, 그러게요, 못났게 살찐 것보다 낫잖아요. 예쁘게 살쪘다 라는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또 예쁘게 살찌는 이런 노하우들 한키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소님, 음식 중 튀긴 게 안 좋다고 하는데 그 냄새 유혹을 뿌리칠 사람이 없어요. 뭐든 과하게만 먹지 않으면 된답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저도 오늘 그 점저를 좀 이렇게 튀김 요리가 있는 집을 가서 그런지 지금 온몸에 약간 튀김 냄새가 배어 있긴 하거든요. 아, 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하면은 조금 두 배로 재수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조금 반응하신 것 같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하기 싫어도 이게 뭔가 시대의 흐름이고 유행은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 DJ의 숙명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휴밍님 너무 화내지 말고 야호. 미나님 일본 청취자분이신데 왜 한국에서 야호가 그렇게 유행하고 있나요? 라고 하셨고 아무래도 또 우리 리셋네 미나미 씨가 또 갸루의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 화제가 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나미 씨가 하셨기 때문에 37세인 저도 KBS 스튜디오에 안에서 이렇게 야호를 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적인 인기입니다. 이해 부탁드리면서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슈퍼주니어의 데빌 듣고요. 놀라운 초대석 아 정말 이분을 모십니다. 리스펙하는 선배님입니다. 슈퍼주니어 려욱 씨와 돌아올게요.

0: 좀 안 쾌적했나요?
1: 기운이 좋아요.
0: 아, 왼쪽이 조금 더 기운이 좋다 라는 예, 예. 말씀해 주셨고
1: 모르겠어 그냥 내 느낌이에요.
0: 네. 여기가 그리고 살짝 조금 약간 톤 다운이 되어 있어요. 좀 블랙 톤이에요. 저쪽에 비해서
1: 그러네.
0: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KBS 라디오 오신 지 정말 오랜만이죠.
1: 너무 오랜만이고 네. 또 라디오 자체가 네. 저랑 사실 잘 맞는데
0: 네. 톤도 너무 사실 어울리고 라디오와 왜 웃으세요?
1: 감사합니다. 아니 하고 싶을까봐 이게 또 하다가 보면
0: 하다 보면 또 매력이 빠지죠.
1: DJ 또 하고 싶을까봐
0: 이게 좀 치유받는 게 있잖아요 하면서 근데 요 시간대는 조금 피해주세요 하실 거면은
1: 아 10시요?
0: 네
1: 아 겹치니까
0: 아니 너무 겹치 저 위협감을 항상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저 이제 겨우 1년 살아남았는데
1: 아, 네. 12시로
0: 욕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게 이제 3년 전에 컬투쇼에서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됐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저 그게 3년이나 된지 몰랐어요.
1: 시간이 너무 빠르죠.
0: 시간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제가 그 팬텀이란 팀에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1: 알고 있죠.
0: 알고 계세요? 네. 그때 이제 저희 멤버인 산체스 형이

0: 감당하셔야 되고, 사실 또 레옥 씨만을 원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1: 맞아요. 내년부터는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0: 근데 지금 깜짝 놀란 제보를 받았는데, 예. 저희 3살밖에 차이 안 난다. 어? 87이세요?
1: 응, 87이에요.
0: 그래요? 진짜요? 아니, 워낙 예전에 데뷔하셔가지고.
1: 아, 제가 막내라서. 또 전 고등학교 때 데뷔했고.
0: 아, 그럼 규현이 형이랑 동갑이시구나.
1: 난 규현이랑. 규현이가 빠른 88.
0: 아, 빠른 88.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실 외모는 너무 동안이신데 너무 어릴 때부터 데뷔를 하셨으니까.

0: 아우 뮤뱅 또 안 돼가지고 지금 절방돼가지고 아쉬워 죽겠네.
1: 그 거꾸리 이름이 뭐라고요?
2: 응? 아 머리석이.
1: 머리석이. 아 머리석이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네.
1: 어 그리고 정보 주셨습니다. 데이식스 키스터 라디오에
3: 맞아.
1: 뮤지컬 홍보로 2021년에
0: 왔었네.
1: 나오신 적이었고.
0: 어 나 밤 5년 전에 왔었고 또 5년 만에 왔네.
1: 예, 무려 5년 만에 오신 거예요.
0: 우와.
1: 그러니까
0: 대박.
1: 5년 텀으로 오시는데 어 나중에 또 2031년에 왜 매실 수도 없고 이거.
0: 그때까지 하세요.
1: 아 그때까지 하고 있겠습니다.
0: 진짜로. 대신, 하면 내가
1: 네. 오세요.
0: 돈 줄게. 아,
1: 얼마 주실 건데?
0: 잠깐만 내가 돈
1: 확실히
0: 줄게.
1: 확실히 부자형 다르네. 아니,
0: 나는
1: 나 오늘 처음 듣는 얘기 너무 많이 듣네.
0: 31년?
1: 어 31년. 어
0: 지금 31년. 메모하자.
1: 메모하자. 네. 2031년에 이런 라디오는 자료가 다 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 저 돈 받습. 저 이런 커트로 안 들어요.
0: 예예. 예. 예. 31만 원도 뭐 네. 좀 적고.
1: 그때 31년에 오시면은 네. 돈도 전... 좀 주시고 머리석, 용돈 머리석이도 좀
0: 머리석이 주세요. 그때 해주시고.
1: 그때 해주십시오.
0: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아 오늘 뭐 요가만큼 또 힐링이 될지 모르겠지만 키스더 라디오 우리 방문해주신 우리 선배님이지 않습니까? 멱디를 위해서 준비한 웰컴 멘트 있거든요.
0: 와 이거
1: 없는데? 저희 자질을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음악 주세요. B2B 세븐틴, 데이식스, 몬스타엑스, 마마무, 우즈 등등 K-POP 스타부터 방송국 스태프들까지 온 세상 포진된 슈키라 키즈 대거 양성한 DJ 령띠! 라디오 회식비로 400만원 플렉스 하고 제작진과 여행 갈 때 막내 작가 비행기 티켓값까지 결제한 미담의 주인공! 팬레터, 겨울나그네, 왕자 대전 등등 한번 보면 무조건 회전문 돌게 만드는 뮤지컬 배우! 데뷔 21년 차에도 슈퍼파워, 체조 경기장 전석 매진, 전 세계를 파랗게 물들이는 전설의 레전드 아이돌, 아... 슈퍼주니어 메보 막내 실세!
0: 야오.
1: 그리고 2026년 솔로 데뷔 10주년 신곡 런어웨이로 고온 다습한 여름을 청량하게 만드는 제습하는 인간, 청포도, 레몬, 햇살이, 려투더 우, 렛츠 기릿!
0: 아, 잘한다, 진짜.
1: 선배님, 오늘 긴장했습니다.
0: 네.
1: 아 정말 어땠나요?
0: 아 저만 긴장한 것 같은데. 아 너무 잘하시는데.
1: 아 정말 또 선배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유독 조금 딜리버리
0: 진짜로?
1: 조금 써봤고.

0: 억지로 거짓말 안 해주셔서 너무 좋다. 괜히 아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1: 아, 이미 잘 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0: 한참 남았어요. 제가 뭐. 전 부족한데 아무튼 이따 제가 노래 나온 동안 좀 집요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슈키라 얘기 좀 이따 틈틈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솔로 데뷔 10주년 맞이하셨죠.
1: 아,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이제 나온지 10년 됐거든요.
0: 아, 벌써 10년 됐어요.
1: 어린 왕자가 딱 16년도에 나왔는데
0: 그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총 3곡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3곡이 수록된 싱글 앨범을 발표하셨는데 타이틀곡 Runaway 어떤 곡인지 또 좀 들어봐야겠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이 노래 굉장히 청량하고 려욱이가 왜 발라드만 했지? 네, 저희 아버지가 네. 발라드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0: 왜 싫어하세요?
1: 려욱아 너는 네. 좀 이런 밝은 노래를 해라.
0: 그치 또 목소리가 청량이 있으니까
1: 슈즈에서도 뭐 멤버들이 청포도라고 네. 막 별명을 막 붙여주기도 하고 네네. 할 정도로 제가 좀 약간 미성이고 그쵸. 좀 하이톤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발라드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좀 퍼스널 컬러를 좀 바꿔서 네.
0: 맞아요. 아니 사실 목소리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곡하고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곡 데모 듣고 아 이제 뺏기면 안 되는데 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또 우리 또 SM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있잖아요.
0: 또 하이에나들이 있죠.
1: 아 그래서 이거 뺏기면 안 되겠다.
0: 아 궁금하네. 이 곡이 하나 들어와요. 그럼 회사 전체로 조금 이게 수급된 곡이 좀 도나요?
1: 그러면 네. ANR이 팀이 있잖아요. 네. 그 팀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아 이거는 우리 아티스트 거다. 라고 하다가 이제 려욱이 걸로 이제 계속 꽂혀두고 있다가 요거를 이제 딱 요번 2026년 여름에 딱 내놨는데 네네. 제가 사실은 처음에 반응이 없었어요.
0: 처음 듣고 나서요? 어 그래요?
1: 왜냐면 데모가 여자 데모였고
0: 느낌이
1: 사실 여자 곡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게 여자 우리 아티스트 분들 중에 한 명이 또 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제가 바로 아 이거 남자 키로 일단 바꿔서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선 다시 들었더니 좋은 거예요.
0: 다행이다.
1: 그래가지고
0: 낚아채셨구나.
1: 바로.
0: 그래 이거 돌기 전에 낚아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워낙 또 좋은 가수들이 많아가지고.
1: 맞아요. 얘 여자 데모로 들었을 때도 좋긴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또 워낙 청량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어울리셨을 것 같고 10주년 또 기념 신곡이라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좀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 같은 게
1: 제가
0: 있었을지.
1: 제가 7월에 이제.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콘서트 네. 서울부터 해서 여러 지역에서 하게 됐는데 그 콘서트에서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을 또 찾고 있었고 네. 또 이번 여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시원하고 좀 바다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0: 네, 이게 뭔가 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투어를 위한 또 공연을 위한
1: 맞아요.
0: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 좀 신경 쓰신 것 같고요. 그럼 이 노래 음원으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려욱 씨가 좀 특히 좋아하는 파트 요거 또 라디오의 백미죠. 아시겠지만
1: 아 오늘 라이브 아니에요?
0: 예, 오늘 한 소절
1: 또 아쉽네 또
0: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한 소절은 좀 부탁드리고 그 기분 이어가지고 노래 좀 듣고 오려고 합니다.
1: 네, 아유 뭐 크로스 부분이죠.
0: 아 크로스 부분. 네.
1: 그러면 So why don't we just run away, run away from all this? 딱 이 부분.

0: 너무 좋아하고 네. 계세요.
1: 드라이브 할 때 크게 틀고 들어야지. 러너웨이 듣자마자 좋아서 계속 흥얼흥얼. 오프 스튜디오인데 열심히 응원법 했어요. 아, 라고 진짜로? 해주셨고. 여러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Make some noise!
2: 김야우!
3: 김야우! 김야우!
2: 잘한다 잘한다.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1: 아. 늦은 시간에
2: 너무 잘한다.
1: 너무 잘하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응원을 또 해주고 계시고 또 궁금하네. 10년 전에 네. 이런 시스템 있었나요? 밖이랑 아, 소통하는
2: 네 있었죠.
1: 아 있었어요? 네. 아 어쩐지 좀 자연스럽더라. 아,
2: 잠깐만 있었어요.
1: 네. 네 있었다고 합니다.
2: 있었어요. 네 있었어.
1: 아, 어쩐지 팬분들도 자연스럽고 우리 레옥 씨도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 계속해서 우리 레옥 씨와 레옥 씨에게 궁금한 질문 슈키라 하면 생각나는 추억들 좀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좀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레옥 씨에게 안내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저희는 잠시

오늘 또 이런 또 영케이 씨의 스팟을 들으니까 한 키라를 또 훑을 수 있네요. 려욱, 영케이, 한해까지 이어지는 우리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서울 성수동의 우뚝 선 SM 빌딩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

0: 너무 많이 추니까
1: 네.
0: 사실 이제 뭐 열심히 했죠.
1: 근데 뭔가 좀 웃음 파티 아니면 감동 파티?
0: 이게 뭐지? 웃음 파티 아니 감동 파티.
1: 누군가는 좀 보면서 약간 웃음도 나오신 것 같고 감동 받으신 분도.
0: 정확하게 좀 말해주세요. 0238. 네.
1: 아 추론이 안 되시는군요. 네. 과거는 과거일 뿐.
0: 이게 약간 조롱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어요.
1: 제가 그래도 1년째 하고 있잖아요. 약간 조롱 섞인 것 같거든요.
0: 냄새나요?
1: 냄새 조금 납니다. 아니 뭔가 좀 재밌으셨던 것 같아.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고요. 계속해서 려욱 씨에게 궁금한 질문, 바라는 미션, 슈키라 관련 에피소드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만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사용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오만대의 다시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첫 아시아 투어 Dive to Blue를 앞두고 있는 슈퍼주니어 레옥 씨와 놀라운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사실 솔로 콘서트는 여러 차례 하셨지만 아시아 투어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2: 처음이에요.
1: 이것도 좀 10주년에 맞게 준비를 하신 걸까요?
2: 아, 뭐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하게 됐는데
1: 잘 맞아 떨어졌군요.
2: 그러니까요. 이게 투어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1: 그렇죠.
2: 다른 멤버들은 뭐 했었었고 네. 그다음에 유닛도 했었었고 네. 했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처음이라서 조금 떨려요.
1: 아, 네. 떨리시고 뭔가 좀 시작하기 전에 좀 겁 같은 것도 좀 나셨으려나? 이게 혼자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같은 게 좀 있으셨으려나?
2: 좀 처음에는 좀 강한 척 했는데 센 척 했는데 또 막상 이제 또 시작하게 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1: 지금은 좀 그런 상태이신 것 같고요.
2: 네.
1: 이게 이제 7월 10, 11, 12일을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하시고
2: 네. 희철이 형 생일날 시작해요.
1: 10일날 네. 시작을 해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죠?
2: 의미 있죠. 희철이 형 생일인데. 아,
1: 맞춰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2: 아유, 뭐 맞췄다 하죠.
1: 네. 알겠습니다. 너무
2: 희철이 와야 돼요.
1: 예. 10일 날 꼭 우리 희철 씨, 김희철 씨 놀러 가시길 바라겠고 축하 받으시길 바라겠고 또 어디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2: 방콕, 마카오, 타이베이.
1: 타이베이까지 예. 아시아 투어를 가십니다. 네,
2: 그래서 도쿄도 가고. 예.
1: 어디요?
2: 도쿄.
1: 아, 도쿄도 가시고. 네. 그래서 콘서트 관련 질문이 좀 왔는데 요거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보라님. 려욱 오빠, 저는 21년차 미국 사는 한국인 엘프예요. 이번 솔로 앨범 진짜 너무 좋고 오빠 비주얼은 그냥 인간 청포도 그 자체 너무 좋아요. 이번 솔로 콘서트

0: 하는 심해는 조금 어둡기도 하고
1: 심해요.
0: 예. 네. 심해요 얘기를 제가 약간 생선상이라 그런 거 좀 공감 잘하거든요. 아, 심해 그쪽으로 가면 조금 미스테리해지고 조금 무서워지는데.
2: 예. 어, 내가 왜 심해어를 얘기했을까?
0: 심해 나와서 자동적 아 예예. 예. 알고 하신 거 아니에요?
2: 아니요, 뭘 알아요?
0: 쥐치 닮았다는 얘기 좀 있거든요. 알고 하신 줄 알았죠.
1: 아니에요. 쥐치가 심해어예요?
0: 아닌데 이제 오. 그냥 어려

0: 빠르게 끼워 맞췄습니다.
1: 센스 있어요.
0: 이런 순발력 가지고 있고요. 아까 그 역디 춤 잘 춘다고 웃음 파티 감동 파티 얘기하신 분 예, 자세한 설명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1: 아, 조롱 절대 아니에요. 콘서트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웃음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도 다 풀렸다는 뜻이었어요. 완전 감동 파티 그 자체.
0: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점점점 크크크 이런 게 있길래 조롱인가 조롱이 또 트렌드니까 했는데 아니.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한 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

0: 거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 이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겠다. 제가 바라던 거였어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1: 네.
2: 오, 근데 이거 마지막에 아 이거 아니죠 원래는?
1: 네, 력디의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추억 한 조각을 저희가 서프라이즈 선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듣고 어떠시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2: 나 너무 깜짝 놀랐어.
1: 네.
2: 와. 아,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
1: 네.
2: 이 10년이 지났는데 이 그대로 키스 더 라디오라는 이 라디오가 계속 있는 게 좀
1: 네.
2: 기적인 것 같고 하, 그리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를 뭐 저희 때문에 그렇게 지켜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는 네.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아니 지금 슈키라 예전에 들었던 애청자분들 지금 문자 게시판 다 울고 계세요 지금.
2: 나
1: 추억 돋아가지고
2: 나
1: 지금
2: 너무
1: 다,
2: 소름 돋았어.
1: 지금 다 울고 진짜. 계시고 아니 저 깜짝 놀랐던 게 네. 어제 녹음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똑같아요. 진짜로 네. 변함없이 뭔가 좀 그리고 마지막 방송이라서 와, 뭔가 진짜. 격양된 이런 감정까지 다 전달이 돼가지고
2: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만둘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네. 이제 그만두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더 아쉬웠고 저도 마음 같았으면 그 계속 하고 싶었죠. 아, 10년
1: 좀,
2: 뭐
1: 아, 그런 사연이 좀 있었군요.
2: 네,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떠나야 됐었고.
1: 아. 네.

0: 라디오로 번 수입을 네. 거의 회식비로 많이 다 썼고.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2: 세상에 말씀 멈춰 주실 수 있나요? 감정적인데 죄송하지만 아 괜찮습니다. 제 농담이고 말씀해 주세요. 네,
0: 본 수입은 네. 제가 슈퍼주니어로 돈을 아, 벌지만 그쵸. 라디오는 예. 제가 인생 수업을 받았다 생각하고 어. 정말 비싼 그런 뭐 정신과 상담을 받는 아. 듯이 이거는 정말 너무 건강한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1: 말 그대로 내가 일하면서 좀 치유를 받으신 거군요.
0: 맞아요. 그냥 수업료였어요. 400만 원. 아.
1: 예, 네. 진짜.
0: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베풀 수 있는 그 네. 시간이었고. 아. 그 정말. 맛있는 한 끼. 네. 400만 원.
1: 아니, 그 금액에서 좀 압박감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네. 게 다 너무 공감이 돼요.
0: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네. 사람이 그때는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1: 맞아요.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이 하는 행위 자체가 정말 이게 힐링이 되고
0: 진심이었어요, 진짜. 어,
1: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 힘든 걸 뛰어넘는 이런 정말 이게 치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0: 우리 그래서 엘프분들도 네. 팬분들 이름이거든요.
1: 네, 알죠.
0: 어, 팬분들도 그때 저 려욱이를 많이 추억해 주시고 네. 그리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사실 뭐 지금도 엘프분들은 전 세계 방방곡곡 있지만 또 그때 뭔가 좀 려욱을 기억하는 엘프분들 아직까지 또 이렇게
0: 어딨니 다들?
1: 네,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또 찾아와

0: 아직 그 없어지진 않았군요.
1: 네.
0: 와, 그럼 저 몇 살, 한 10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죠.
0: 어, 길순이. 그
2: 우리 카페 팬분이 아직... 또 선물해 주신 거라서.
0: 아, 그랬구나. 네.
2: 하나는 제가 입양했고, 네. 하나는 총 두 마리입니다.
0: 아, 총 두 마리고. 어, 길순이 아직까지 잘 건강하게 네.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제가 저 목표가 있었어요.
0: 어, 어떤 목표죠?
2: 제 거실에 한 10마리를 이렇게 아이고. 하고 싶었던
0: 세상에
2: 그런 때가 있었어요.
0: 어, 때가 아, 있었는데
2: 마음이 허할 때가 있었어요.
0: 기린은 그만큼 좋아하시는구나.
2: 네, 그냥 허해서.
0: 어, 취향이 남다릅니다. 어, 아유, 큰 인형이라서 둘 때가 마땅치 않을 텐데.
2: 그래도 많이 치료가 됐고요.
0: 네네. 아, 좋습니다. 또 기린 워낙 좋아하시니까.
2: 이쁘잖아요, 근데.
0: 어, 예뻐요.
2: 그러니까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었어가지고 지금은 요가로 많이 펴지긴 했는데. 요게 동경을 했나 봐요.
0: 그치. 기린도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니까. 아,
2: 슬프다고 하지 마세요.
0: 아, 미안합니다. 인용해봤습니다. 유명한 말을 인용해본 거고. 예. 아무튼 또 기린, 우리 길순이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 실시간 문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김혜빈님 문자 좀 읽어주시죠.
2: 네, 혜빈님. 슈키라 할 때 가끔씩 선물 받으면 학교에 가져가서 같이 나눠 먹었던 게 기억나요. 저는 력디한테 이름 불렸다고 엄청 자랑하고 친구들은 맛있는 거 먹으니 같이 즐거워해줬네요.
0: 어, 이제 사연 소개를 대거나 아니면 문자 같은 거 읽혔어?
2: 선물 가면 어, 많이 줘요.
0: 어, 그때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좀 많이 줬던 거?
2: 아, 기억나는 건 아. 왜냐면 제가 받은 건 아니라서.
0: 아, 그치, 네. 그치. 왜냐면 저는 뭐 중간중간 뭐 생각나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2: 어떤 거 있어요?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새싹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어. 포도 탄산 음료
2: 아.
0: 드리고 있습니다.
2: 어,
0: 제가 이 음악과 함께 팝 하면서 포도 탄산 오. 음료 드립니다. 하고 있고. 아마 또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2: 뭐가 있었을려나?
0: 아마 먹을 거였나 봐요. 혜빈님이 이렇게 나눠 먹었다고 하는
2: 근데 혜빈님처럼 저도 옛날에 별밤일 때 너무 상대를 얘기했나요?
0: 아, 괜찮습니다.
2: 그때 네. 제가 출연을 했을 때 네.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0: 오.
2: 별밤 뽐내기 나갔을 때 네네네. 거기서 선물을 주셨을 때 오.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0: 네네.
2: 그거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0: 친구들 얼마나 또 좋아했을까.
2: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별밤 얘기 괜찮습니다. 라디오 하나입니다. 2329님께서 렉티 뮤지컬 콘서트 초대권 주셨어요. 덕분에 많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감사했네요. 지금도 티켓 보관 중이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2: 어, 잠깐만. 우리 슈키라를 위해서 제가 두 장 쏠게요.
0: 어, 슈키라 지금 한 키라를 위해서?
2: 아, 한 키라를 위해서.
0: 어, 진짜로?
2: 한 키라를 위해서 제가
0: 정말요?
2: 제가

0: 선수.
1: 이분 밖에 있나요?
0: 밖에는 안 계신 것 같고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 대단한 모습 같은 코너였나 보죠?
1: 맞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막 소리치는
0: 불만 있는 것들 와가지고 사연 쓰고 이거 좀 뭐 이르기도 하고 맞아. 그런 코너였군요.
1: 아, 재밌었어 이거.
0: 근데 이거 진짜 찐인 게 사실 이거 엄청 어떻게 보면 10년 된 일이잖아요.
1: 그러니까
0: 코너명을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1: 이분한테 이게. 드릴까요?
0: 1519님 알겠습니다. 우리 1519님께 우리 레옥 씨가 개인 확실히 네. 쏘시는 걸 좋아하시네. 우리 부자 레옥 형님이 네. 두 장 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만약에 뭐 표 있다 그러면 네. 그냥 안 드릴게요. 아니 있는데 어떻게?
0: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혹시 있으시면은 이실 짓고. 하시길 바라겠고
1: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든지
0: 친구를 데리고 오셔도 네. 되고 이렇게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반갑네요.
0: 이렇게 또 옛날 라디오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 오니까 또 저도 괜히 반가운 느낌이고요.
1: 감사합니다.
0: 이쯤에서 레옥 씨 노래 듣고 한 곡

0: 후배가 된 거니까
1: 연기 열심히 또 네. 공부하고 네. 많이 하면 또 나중에 TV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아 그렇네요. 또 오랫동안 류혁 씨 곁을 지켜준 또 아린 씨를 포함해서 엘프 여러분들께 오늘 또 많은 메시지 보내주셨으니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런어웨이 활동을 뭐 요즘에는 또 유튜브 이렇게 컨텐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라디오를 꼭 나오고 싶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키스더 라디오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무조건
0: 순혈 모셔야죠.

쉬는 날이면 집에서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곤 했다. 그러다 문득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혼자 전시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을

아이유 팔레트 듣고 왔고요.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전시회 다니는 취미가, 새로운 취미가 생기신 것 같은데, 뭐든 그렇습니다. 특히나 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뭔가 싶다가 또 빠지게 되면은 이 뭔가 모든 것들을 내가 헤아릴 수 없음에 이 뭔가 좀 미지의 세계에 빠져드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그림을 잘 알진 못하지만 또 좋은 이런 작품들, 뭐 그림들 보다 보면은 뭔가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수플레 팬케이크 추천해 드렸는데, 뭔가 좀 진심으로 좋아하는 행위들을 한 뒤에 또 카페에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부드러운 수플레 팬케이크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드렸습니다. 아주 내일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종교학자 페이융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광활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가 있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서운 곳이 바다지만 표면에 해일이 일고 태풍이 쳐도 심해는 고요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걸 집어삼키고 반대로 무한대로 품는 곳 역시 바다입니다. 또 끝없이 넓은 바다에서 살다 보면 경랑과 잔잔한 물결 모두 파도의 다른 모습인 걸 배우듯 성공과 실패 역시 인생의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란 걸 깨닫고요. 바다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품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다는 어떤 모습인가요? 비록 성난 파도와 폭풍우가 몰려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신다고 해도 이내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뜨고 비바람이 멈추면서 잔잔한 파도를 타고 유영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1에서 26일로 건너가는 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러브홀릭의 놀러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지기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일단 첫 곡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분의 이 바다는 어떤가요? 잔잔한가요? 아니면

0: 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기금비.
1: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병원 가서 치료받고, 전 그때 라섹하기 전이었고, 언젠가 라섹하겠다 생각했는데, 라섹 못할까 봐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마 은실님 따님분도 각막귀양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금방 또다 나아서 아무렇지 않게 학교 다니고, 공부 다 하고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사연 더 볼게요. 김태희님께서요. 홍디! 4단계에서만 보다가 홍디 라디오는 처음 들어요. 늘 응원할게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라디오 진짜 재밌으니까.

강산이 변해도 명곡은 그대로죠. 플레이리스트 제로 백투더 차트. 이 시간엔 10년 전후의 노래를 넘나들며 함께 듣는 10 years 차트 앤 차트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1993년과 2003년 멜론 연간 차트에서 3위부터 1위에 있던 곡을 감상하겠습니다. 그럼 MZ세대가 등장하기 한참 전인 X세대 열풍이 불었던 1993년의 연간 차트 3위는 어떤 곡일까요? 레코드 업계의 불황에도 170만 장 넘게 판매돼 골든디스크를 수상한 신승훈의 널 사랑하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위는 솔로곡으로 솔로 데뷔곡 안 되나요로 가요계 대세가 됐던 휘성의 위듬이었네요. 이 노래로요. 지상파 음악방송 6주 동안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2위 곡은 이승철의 방황이었습니다. 이승철 하면 떠오르는 발라드에서 벗어나서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흑인 음악을 시도해 재계의 발판을 만들었죠. 세 곡 듣고 올게요. 신승훈의 널 사랑하니까, 휘성의 With Me, 이승철의 방황.

신승훈의 널 사랑하니까, 휘성의 위드미, 그리고 이승철의 방황 듣고 왔습니다. 이승철 씨의 방황은 진짜 뭔가 이승철 씨 하면 딱 떠오르는 발라드와는 완전 다른 느낌의 노래네요. 이 역시도 참 좋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백투더 차트 10years 차트엔 차트 이어가고요. 1993년과 2003년 히트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2003년에는요.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 개봉했고 또 대장금이라는 한류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가요계는 어땠을까요? 벌써 1년으로 가요계 판도를 바꾼 브라운 아이즈가 점점으로 연간 차트 2위에 올랐습니다. 아, 방송 활동도 하지 않고요. 정말 그야말로 음악성만으로 이뤄낸 성과였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니 점점이 1위가 아니었으면 어떤 곡이야 하실 텐데요. 그리고 또 다른 1993년에 도대체 어떤 노래가 1위였을까 싶으실 텐데요. 이 곡들이 바로 영광의 1위 곡들입니다. 93년도에는요. 서정적인 노래를 쓰고 부른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가 1위를 거머쥐었고요. 정통 R&B를 구사한 멤버들의 하모니로 가수는 노래 실력이 가장 중요해 이 기본을 일깨워준 빅마마의 Break Away가 2003년 연간 차트 1위였습니다. 세 곡 들려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할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빅마마의 Break Away.

0: 못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더 빠르게.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매실차의 샷추가 아메리카노, 아이스티의 샷추가, 시럽 아메리카노 등등 맛은 다 다르지만 비주얼은 똑같은 이 음료들을 주문하며 손님은 이런 요청을 했대요. 직원들과 랜덤 복불복 할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게 메뉴 이름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지친 오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놀이, 내기, 시합, 큰 활기가 될 때가 많죠. 혹시 오늘 점심때 그런 이벤트 있으신가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폴킴의 가을광장 첫 곡은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였습니다.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노래 제목이 너무 멋진데요?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아하. 내기. 혹시 여러분도 내기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재밌겠다. 약간 뭐 저는 평소에 그냥 블랙으로 커피를 마시지만 약간 이런 시럽도 넣고 뭐 여러 가지 막 재밌는 것들을 해가지고 섞어서 뽑기로 내가 뭘 마시는지 모르게 하는 이런 것들 약간 활력을 줄 수 있는 재미가 될 것 같아요. 4875번님께서 그런 이벤트 축구 점수 내기로 했는데요.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어서 활기는 안 되는 중. 우리 좋은 얘기만 하기로 해요. 저도 애둘러서 애써서 네 딴 얘기로 인트로 시작했잖아요. 네. 김혜라님께서 가족끼리 축구 몇 대 몇 내기 했어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결국 누가

0: 0714번님께서 가끔 점심값 내기 사다리 타기해요. 가강팀도 이런 거 하시나요? 저희는 아직까지 사다리 타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냥 저희가 했던 내기라고는 지난번 축구 경기 내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저의 만 원이 사라졌어요. 8962번님께서 점심 먹고 소소하게 커피 내기 자주 해요. 언제 걸릴지 몰라서 스릴 있고 재밌네요. 오늘은 라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제가 걸릴까봐 조마조마. 그니까요. 이게 얻어먹으면 즐겁지만 내가 내면 괜히 약간 아 약간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래도 덕분에 약간 다른 받아서 마시는 분들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전과 오후 사이에 이 점심시간 어떤 방법으로 활기를 되찾고 계신가요? 지금 문자로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랜덤 음료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와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3: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3: 위제로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수희님께서 비가 오려고 하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랑 폴킴님 목소리가 분위기가 있는 날이에요. 풍경 보며 커피 한잔하기 딱이네요. 그래요. 제 목소리가 상당히 고급스럽죠? 저는 오늘 이제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 오는 길에 비가 이미 내리더라고요. 네, 비가 내렸다 말다 내리다 비가 내리다 말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비가 내리면 그래도 아 오늘 좀 촉촉하겠구나, 오늘 건조하진 않겠구나 싶어서 좋긴 합니다. 2925번님께서 어제 클래식계 정혜인 이 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지금 그 친구 이 말 듣고 지금 흥분해 있다고요. 지금 어제부터 어제 클래식

금요일 커피 마시면 시간 빨리 갈 것 같아요. 목요일도 만만치 않게 못생겼어요. 예쁜 커피 저도 마실래요. 커피 줄였는데 오늘은 마시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지금 밖에서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어플콩 들어와서 사연 보내주면은 혹시 몰라요 커피 당첨될 수도 있어요.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이하이.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마끼아또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9201님께서 폴디 목소리 들으니까 향긋한 커피 마시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이렇게 커피랑 어울리는 목소리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커피 나갑니다.

여기 있나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닭이 신도시에 왜 있는 거예요? 주민인가 보다. 저 닭도 저기 사나 보다. 저는 얼마 전이 아니죠. 좀된것 같아요. 몇달 전에, 돌아다니다가, 요즘에 염소인가? 양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분이 계세요. 되게 유명하던데? 그래서 길에서 그 염소인지 양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아,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942번님께서 오늘 날이 좀 시원해서 막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추리 능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답을 추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단서를 드릴 거예요. 들어보시고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나 뭐 사지? 마지막 아주 결정적인 단서 드릴게요. 어디 갔지? 주관식이고요. 모르면 그냥 냅다 찍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다섯 분께 피자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힌트 세 가지 드립니다.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나 뭐 사지? 어디 갔지? 이렇게 세 가지 힌트였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해 볼게요. 비스트에 일하러 가야 돼.

사람이 어딨어? 아, 1734번님 감사합니다. 박종영님께서 폰 아닐까요? 어? 아 그렇지. 폰 살 때 어 나 뭐 사지? 어디 갔지?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 약간 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8478번님께서 남편이요. 꼭 필요하면 없어요.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828님께서 어? 어디 갔지? 축구 점수요. 제가 분명히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긍정적인 얘기만 하자고 했죠. 네. 제가 딴 얘기를 돌리고 있다고 했죠. 정아름님께서 무선 이어폰이요. 맨날 없어져요. 어? 어디 갔지? 4745번님께서 용돈! 용돈.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용돈은 커서 이거가 되겠죠. 3169번님께서 밥이요. 금세 먹어치워요. 어 그러네. 어 약간 답이 생각보다 여러 개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월급이었습니다. 월급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면 아 뭐 사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내 월급 어디 갔어? 정답자 다섯 분 뽑아왔습니다. 소중한 나 님께, 닉네임이 소중한 나예요. 소중한 나. 그리고 3662-7027-7234 임은지님. 이렇게 다섯 분께 피자와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보니까 25일 오늘이 월급날인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월급날은 언제인가요? 며칠에 월급이 들어오세요? 저는 월 초에 들어옵니다. 저는 월 초에 이제 저의 월급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는 약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네. 원혜진님께서 오늘 너무 어려웠다. 그러게요. 오늘 저는 금방 떠올리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게 다양한 답들이 이 힌트들에 부합되는 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진홍님께서 월급. 정말 월급은 슝! 슝 하고 지나가는 게 하나 더 있죠. 주말 토요일. 네. 2957번님께서 폴킴의 라디오 월급 날짜는 언제예요? 라디오 첫 월급으로 뭐 했나요? 그러게. 저 아직 월급 못 받은 것 같아요. 받았나? 아 그래요? 아마 들어올 거예요. 네. 라디오는 주급이래요. 어머 나 몰랐어. 나는 아직 못 받았어 나는. 네 아직 못 받았어요. 네 들어오면 빨간 내복 사서 돌려야겠어요. 박수정님께서 뒤늦게 이런 정답 생각났어요. 내 정신머리요. 그니까 내 정신머리 어디 갔지? 집에 두고 나왔나? 요런 생각 들 때 많죠. 1250님께서 제 남자친구 취미

0: Wait, hold up, stop.
1: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왔습니다. 7679님께서 오늘 월급과 성과급이 같이 들어와서 너무 행복해요. 하, 고기 먹어야지. 성과급, 아 괜찮다. 성과급 얼마나 들어왔어요?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줘봐. 나 소문 안 낼게. 너무 좋겠다. 고기 먹어야죠.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현아님께서 폴킴님, 저는 저번 주에 커피 쿠폰 받아서 정말 잘 마셨어요.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당첨돼봐요. 이제부터는 폴킴 가요광장

DJ를 하려면 때로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네. 이 두 시간 동안만큼은 저는 폴킴이 아니라 폴디입니다. 김주현님께서 얼마나 뻔뻔한지 감도 안 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강나리님께서 캐스팅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은 그냥 이미 될 것 같아요. 네 캐스팅이 그러니까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아 띠로리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우리 미나리님 미나리님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1103님 도대체 주제가 뭘까? 까불거리기? 아, 나 연기가 명료하지 못했다 오늘. 아 정말 너무 급하게 주제를 받느라 네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4030님께서 아마추어 같은 폴킴의 어설픔이 너무 신선하네요. 오늘도 우리 마을버스에 폴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네요. 폴킴 화이팅입니다. 아 마을버스 몇 번인지까지 알려주셨으면 제가 바로 외쳐드리는데 마을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 소리 질러! 아 목소리 듣고 싶다.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다 떨어볼까요? 여러분도 떠들 준비되셨죠?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주세요. 광고 갔다 올게요. 소리 질러!

0: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좋아,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2: 국밥, 제육, 돈가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너도학개론 제육학개론 이제는 주식 인문학개론까지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식탁의 브레...

0: 그러니까
1: 별 생각 없이
0: 약간 생각 없이 아~ 무심 아무 마음 없이
1: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함께 응? 하나 둘 셋
0: 국밥 제육 돈까스 근데 이게 맞아요?
1: 아 느낌이 약간 안 사는데
0: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작가님이 의도하신 게 나는 아직

0: 진짜.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3902
1: 님께서 혹시 국밥 제육 돈가스 밝고 희망차게 해줄 수 있나요? 아, 할 수 있죠.
0: 합가 하나 둘 셋.
1: 국밥 제육 돈가스.
0: 요 느낌 아니긴 한데.
1: 아, 요 느낌은 아니긴 한데.
0: 약간 남자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약간 뭐 먹을래? 돈가스. 약간 이렇게 하지 않아잖아요.
1: 그렇지. 뭐 먹을래? 국밥? 어, 국밥 그래.
0: 돈가스.
1: 콜?
0: 약간 요 정도.
1: 요 정도. 어, 요 정도 느낌.
0: 6834번님께서 두 분 톤의 국밥 제육 돈가스 들으면 약간 먹다 체할 것 같아요.
1: 아, 되게 평소에 텐션 좋게 드시나 보다.
0: 어, 그럼 뭐 국밥?
1: 제육?
0: 돈가스?
1: 우와, 너무 맛있겠다.
0: 이렇게 다시 또 톤을 올려가지고. 9273님께서 두 분 지난주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노래 나갈 땐 반말로 대화하시나요?
1: 아, 노래 나갈 땐 영어로 대화합니다, 저희.
0: 아, 맞아. 맞아. 우리 영어, 외국어를 한 4개 정도 섞어가면서.
1: 예, 저희 영어랑 불어랑 일본어 섞어가지고 하실 마실 때. 어.
0: Bonjour, 재형.
1: Bonjour. 어, Bonjour.
0: 어, 사바. 아는 게 다 나왔어요. 영영님께서 재형님 혹시 축구 보셨나요?
1: 아, 저희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 너무 슬퍼가지고.
0: 여러분, 예, 예. 제가 오늘 좋은 얘기만 하고 싶다고 했죠.
1: 예.
0: 네.
1: 아.
0: 익명 요청님께서 피식대학 초창기부터 재형님이 저 이상형이었어요. 가요광장 게스트가 됐다는 얘기 듣고 너무 좋아서 달려왔네요. 재형님 같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1: 오, 저는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0: 네.
1: 저는 이런 분들이 항상 네. 그 뭐랄까, 이 사이버 세상에서는 많이 존재하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목격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0: 아, 재형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1: 네, 왜냐면 심지어 제 와이프도
0: 네.
1: 원래 저 같은 스타일 엄청 좋아했다기보다는 이제 네. 같이 스며들어서.
0: 아, 스며들어서.
1: 스며들어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인데, 어,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지.
0: 아니면 약간 이제 항상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스며들어 있는 거죠.
1: 아, 온라인으로 스며들어.
0: 너무 자주 보니까 아. 찾아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오, 재며든 거죠.
1: 어, 아, 재며들었구나.
0: 어.
1: 어, 아,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꿀팁은요. 그냥 옆에서 웃기면은 웃어주면은
0: 네.
1: 좋아하는 줄 압니다.
0: 근데 우리 여기에 지금 우리 대화의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0213번님께서 근데 왜 익명 요청한 거예요?
1: 아, 맞네, 맞네, 맞네 이 사람. 나 또 당했네.
0: 아, 익명 진짜 익명 요청할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1: 그러니까 심지어 익명 요청도 웃긴 게 보통 다 닉네임으로 보내주시거나. 어차피 본인을 특정할 수가 없는데 굳이 익명 요청을 한 번 더 하신 거는 이건 진짜 숨기고 싶은 거거든.
0: 아, 나 진짜 웃기네. 1, 2

0: 에너지를 섭취한다.
1: 영양분을 나에게 넣는다. 연료를 주입한다.
0: 아,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시간 들여가지고 먹을 필요가 있나?
1: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제육, 돈가스, 국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 안 이게 오래 안 씹어도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음미할 게 없어요. 왜냐면 계속 같은 맛을 먹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몇 번 씹다 보면 꿀떡꿀떡 넘어가요.
0: 무슨 맛인지 또 알고 바로바로 그리고 눈앞에 있으면 빨리 없애고 싶은 그 심리가 있어.
1: 빨리 먹고 빨리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빨리 이제 또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0: 뭐 또 쉬고 해야 되니까.
1: 아무래도
0: 6097님이 근데 진짜 딱 공감되는 거 하나 했네요. 상사 눈치, 군대에서 선임 눈치를 보다 보니까 빨라졌다.
1: 얼마나 불쌍해. 이 인생이 눈치밥인 거야. 진짜. 눈치밥 먹다가
0: 그러니까
1: 계속 빨리 먹어야 돼요.
0: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또 빨리 다른 거 하고 일하고 뭐 하고 하니까.
1: 군대에서 밥 천천히 먹잖아요. 아유. 선임들이 눈치 줘.
0: 그럼 선임들이 이미 저 밥 다 먹고 나가고 있는데
1: 한마디씩 해요. 밥을 음미하면서 먹는 스타일인가 봐.
0: 무서워.
1: 미식가인가 보다.
0: 벌써 무서워. 네.
1: 4902번님께서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서 그래요. 네. 이것도 맞아.
0: 맞아요.
1: 그러니까 집중해버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0: 집중력이 너무 좋은 거지.
1: 네. 김은영님께서 전 여자인데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제가 먼저 먹고 팔짱 끼고 앉아있어요.
0: 테토녀신가 보다.
1: 약간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0: 테토녀신가 보다. 끝나고 바로 그냥 저거 들어가서 한숨 자게.
1: 수인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0: 뜨거운 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먹어요? 국밥 들이키는 거 진짜 신기해요.
1: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긴 거죠.
0: 약간 그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할까요, 혀에?
1: 엄마들도 뜨거운 거 잘 들이시잖아요.
0: 맞아.
1: 그런 것처럼.
0: 약간 맛있으면 뜨거운 게 잘 안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1: 인이 배겨서.
0: 네, 그리고
1: 이런 국밥 이런 것들은 미지근하거나 좀 덜 뜨거우면 약간 그 맛이 안 나.
0: 그때부터 먹기가 싫어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뜨거우면은 맛있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점점 양이 줄어들면은 더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식기 전에 더 빨리 먹고 싶은 거야.
1: 약간 맥주 차가운데 미지근해지기 전에 먹는 것처럼.
0: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가속도가 붙는 거죠.
1: 나름 다 또 공식이 있습니다. 8600번님께서 커피도 겁나 빨리 먹어요. 남자친구랑 밥 먹고 커피 먹으러 가면 냅다 들이붓고 저 먹는 거 지켜보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뭐 음료 종류 상관없이 너무 빨리 마셔서 나름 저 혼자 숫자를 센 적 있어요. 난 이걸 분명히 20번에 나눠서 마실 거야.

0: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은 네. 무조건 눈물이 나와요.
1: 아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 반칙이지.
0: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버리잖아. 네. 그거는 전 못 참아요.
1: 반칙입니다.
0: 아, 너무 힘들어요.
1: 자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배치기 피처링 에일리의 눈물 샤워.

0: 찜을 먹을까 찌개를 먹을까
1: 삼겹살을 먹을까 돼지갈비를 먹을까
0: 약간 그런 거 고민하게 됩니다.
1: 울컥합니다 그럴 때. 1115님이 우리 남편 우리 딸 아기 때 어떻게 결혼시키냐면서 울더라고요. 벌써 우리 딸 아기 때
0: 저는 딸을 안 낳아서 그런데 유난이다. 네. 이래놓고 딸 시집 안 가면 더 눈물 나지 않을까요?
1: 눈물 나죠. 네. 눈물 나는 순간이죠, 근데.
0: 아니 근데 우리 재영 씨도 만약에 사실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으면은 그런 기분이 좀 들 것 같아요. 어때요?
1: 아 저는 정말 딸을 낳으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렇게 막 손도 못 댈 것 같아. 약간 너무 이게 지금
0: 너무 소중하고 너무 깨질까 봐.
1: 막 깨질 것 같아서 막 못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나도 이러는데 남한테 어떻게? 맡겨요.
0: 유난이다.
1: 나 못해.
0: 유난이야. 3400님께서 저는 남편 결혼식장 가서
1: 남의 결혼식장

0: 제육이요? 예. 제육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1: 예, 하얀 제육.
0: 하얀 제육.
1: 예, 백제육.
0: 아 진짜. 너무 웃기다. 네. 0033번님.
1: 네, 재영님. 민수님 결혼할 때 눈물 날 것 같지 않아요?
0: 어?
1: 아, 식당에 또 민수가 네. 유일한 미혼자거든요. 지금 저희 그룹에서.
0: 네, 결혼 계획이 있어요?
1: 아니, 뭐 여자도 없는데 지금 결혼 계획이 어떻게 있어요? 아, 민수가.

0: 기억 때문에 울컥해요.
1: 그러니까 노래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나를 그때 그 처음 봤을 때 그때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 진짜.
1: 황수진님께서 어제 남편은 동물의 왕국 보면서 훌쩍거려요. 뭔가 봤더니 아기 기린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데 그걸 엄마 기린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 이해가 안 가요?
0: 이해가 안 가?
1: 난 이해가 가는데 이 황수진님 약간 매정한 스타일이시네.
0: 근데 그냥 이걸 기린만 빼고 엄마랑 아기로 그냥 대입해봐도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1: 진짜.
0: 자기 아기가 지금 사자한테 잡아먹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1: 근데 T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 동물은 어차피 먹고 먹혀야 되니까. 이게 또 자연의 섭리.
0: 아 근데 그 저는 또 수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인간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건물 안에 살고 있지 사실도 인간도 원래 사자의 먹이였어요.
1: F예요?
0: 예, 완전 F.
1: 진짜. 6241번님께서 네,
0: 저는 90년대 음악방송 모아둔 너튜브 영상을 보면 눈물 나요. 그때 내가 생각나고 그게 벌써 30년 전이란 게 서글퍼. 나 몇 살이야 진짜.
1: 몇 살이긴요. 마흔을 앞두거나 마흔을 넘었겠죠.
0: 혹시 네. 폴킴님 90년대에 기억나는 노래 있어요?
1: 아 노래? 아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은 90년도 끝에 저는 가요를 처음 접했어요.
0: 끝에 접했구나.
1: 그러니까 그 제가 기억나는 게 학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장기자랑 때 이정현 선배님의 와를 전학생이 이렇게 새끼손가락 들면서 불렀는데 다들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처음으로 음악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그 막 음원 차트에 있던 음악 방송 차트에 있던 모든 노래들을 제가 다 알았어요. 매일 봐가지고. 아, 이름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기억나는 건 발렌타인 뭐 요런 빨간 머리 가수분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0: 발렌타인?
1: 뭐 발렌타인 뭐
0: 빨간 머리 가수분?
1: 뭐 요런 이름의 가수분 뭐지? 있었던 것
0: 여러분들
1: 같아요.
0: 혹시 생각나면 좀
1: 맞아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0: 예 알려주세요. 아 네. 그렇구나. 아.
1: 강은하

0: 거를 들으면 뭔가 그 내 머릿속에서 깊은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울림도 있지만 선생님의 이 말씀이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치. 그럴 때 저는 좀 눈물이 납니다.
1: 또 너무 선생님이 또 이제 경험도 많고 하시다 보니까
0: 그럼요.
1: 영감을 주시죠. 네. 4892님, 저는 90년대, 2000년대 가수들이 오랜만에 재결합한 무대 같은 거 보면 눈물 나요. 아,
0: 그 나의 추억이 정말 되살아난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기분이 들긴 하죠.
1: 아니 심지어 최근에 IOI 재결합했잖아요.
0: 맞아.
1: 그거 보는데 그 어린 친구들이 눈물 엉엉 흘리더라고요.
0: 아,

0: 아 진짜 우리 지금 나오는 분들마다 노래를 그만 들어라. 가요 광장인데 노래 그만 들으라고.
1: 약간 노래를 딱 그 제가 볼 때는 네. 좀 많이 듣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 딱 세 네. 곡만 어.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에 광고할 때 같이 껴서 한 번, 그리고 끝날 때 한 번만.
0: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중간에 이제 노래 나갈 때도 저희가 토크를 쉬질 않고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저 라디오 방송에 또 나가질 않으니까 또 아까워 죽겠어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0: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네. 이제 빨리 애기 보러 집에 가세요 이제. 아니 집에 가서 예. 정리도 하시고 예. 집안일도 좀 하시고
1: 예. 애기 맞을 준비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끝곡으로 네미시스의 베르사유의 장미 들으면서 우리 재형님 보내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이버대학교.
5: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어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말, 이 두 가지가 아닐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마디만 제때 건네도 오해와 서운함은 줄어들고 세상은 훨씬 다정하고 아름다워질 텐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이왕이면 미안합니다 보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고마워 그리고 행복해 차태현. 6월 25일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오수원 씨. 모두 외근 나가고 부장님이랑 단둘이 근무했는데요. 말씀 한마디 없으셔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웅 나웅하며 일하던 후배가 그리운 하루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말수가 말수가 정말 하루에 10마디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못 참아서 아마도 그 후배가 그럴 것 같은데.

0: 그린 이 작품이 극장가에 오랜만에 돌아왔죠. 작품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고 3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라도 언제 보내주셔도 환영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맞춤 선물 보내드려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목요일 일부 차두한 씨. 둘째 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스터디 카페에 가서 1시간 공부를 하고 등교했대요. 이걸 루틴으로 만들 거라네요. 기특하면서도 좀 짠합니다. 이제 겨우 고1. 쉬엄쉬엄 해도 될 텐데요. 그냥 스스로 하는 일이니 내버려 둬야 할까요? 좀 더 여유를 가지라고 얘기해 줄까요? 아니요. 이런 순간엔 격려를 해.

0: 취업 준비를 하면서 영어 학원에 다니던 나. 그날도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출출해져서 편의점에 갔다. 샌드위치를 사려는데 아차, 지갑을 가방에 두고 온 게 생각이 났다. 어쩔 수 없지. 뒤돌아서려는데 한 남자애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했다.
1: 제 음료수랑 이 샌드위치랑 같이 결제해 주세요.
0: 뭐지? 누군가 봤더니 나랑 같은 학원에 다니는 남자애였다. 지나다니며 몇 번 봐서 얼굴은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
2: 너 나 알아?
1: 여기 바로 옆에 영어학원 거기 다니잖아. 나도 거기 다녀.
0: 올라가자마자 돈 갚을게.
1: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 뭘.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사라.
0: 그러면서 그 애가 씩 웃었는데 심장이 쿵. 뭐야. 스스로 어이없게도 그 애한테 반해버리고 말았다. 운이 좋게도 그 애와 나는 연애를 하게 됐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던 나에게 그 애는 나의 연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불안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나의 전부였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다. 같이 공부를 했고 산책을 했다. 그리고 가끔 했던 데이트? 함께 미래를 꿈꿨지만 가진 게 없던 처지라 원하던 것의 10분의 1도 함께하지 못했던 사이. 그래도 우리 둘이라서 좋았다.

있어요. 그의 생일, 휴대전화 번호, 습관, 잘 먹는 음식까지도 누군가를 잊어보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 경험 해보셨나요? 물론 다른 사람도 만나봤지만 어쩌면 다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인생 단정 짓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 일 모르고요. 사랑 모르고요. 앞날 모르고요. 몰라서 또 우리가 살아볼 만한 거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조트리오

0: 또 도시에서도 받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보내드리는 일도 많으니까 도시가 더 도시든 아니든 그게 뭔 상관이겠어요. 일을 많이 해서 지금 눈이 다 침침하시다는데 건강기능식품 챙겨드리겠습니다. 0129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렉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전에 달라고 좀. 몇 년째야 지금. 나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봐라 이거 좀.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3부 시작했어요. 스위스로 내님은 어디에 이 곡으로요. 잠시 후에는 영어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영어 보기 좋은 날 함께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영어 퀴즈도 여러분 함께 푸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0: 사랑받고 있습니다.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 영어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어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벌써 이제 6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1: 네.
0: 출연 배우들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되는 관계는 뭐 우리나라든 뭐 할리우드든 종종 있죠.
1: 네,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제쯤 사귀게 됐을까 이런 거를 예상해 보거나,
0: 맞아요.
1: 이게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 찍을 이 장면 찍을 때는 좀 서먹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제가 앞에 언급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작품이었고. 아주 많은 분이 인생 영화다 이렇게 손꼽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그 누구나 가슴 한편에 품고 있을 첫사랑, 그 단어에서 시작되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전형적인 액자식 구성

0: 관객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 보실 것 같은 분들.
1: 사람들이 워낙 이거 명작이라고 네네. 하니까 궁금해서 보러 왔을 수 있겠군요.
0: 와, 이 노트북이 처음 상영됐던 게 벌써 20년이 넘었더군요.
1: 2004년 작품이니까요.
0: 네.
1: 지금 2026년이니까.
0: 믿을 네. 수가 없습니다.
1: 믿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감독님부터 소개받고 갈까요?
1: 일단 감독님 같은 경우는

0: 여부로 원했던 조건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를 캐스팅할 것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캐스팅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 역에는 많은 배우들이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오디션을 봤다가 낙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 그 이미지는 아니죠.
0: 아무튼 레이첼 맥아담스가 낙점이 됐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촬영을 했는데 그 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냐면 서로가

0: 주인공인데 이 청년이 축제 기간에 눈에 확 들어오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엘리, 레이첼 맥아담스가 연기를 했고요. 엘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부자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정말 인기도 엄청나게 많은 보통의 여성이 아니었어요.
1: 네, 아주 당차고 매력이 아주 넘치고.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 마을에 쭉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좀 다니러 왔다고나 할까요?
0: 아, 맞습니다. 예, 예,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엘리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노아가 처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나랑 춤을 추러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1: 대뜸 그러니까 네. 어떤 여자가 춤춰요 이러겠어요.
0: 대뜸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을 하고 다른 남자랑 이제 관람차를 타러 갔는데 그 관람차에 그냥 뛰어 올라 버립니다.
1: 여러분 절대 따라하셔서는 안 됩니다.
0: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세 명이 타면 안 된다고 관람차가 멈추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멈춥니다. 그때 이제 노아가 나랑 사귀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1: 여러분 절대 따라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0: 그런 협박, 위협을 하면서까지 사귀려고 했는데 결국 그걸로도 사귀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엘리는 바지를 벗겨버렸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노아의 바지를 벗기면서 네, 그러니까
1: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부터. 네,
0: 서로 간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어떤 이 여러 차례에 걸친 시도는 마침내 결실을 맺어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지

낭독이라고 하는 형식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형식 자체가 한 노인이 공책을 펼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라디오라

6월 25일 목요일 이수정 씨의 보통날. 요즘 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직장인에서 질방사로 길을 바꾼 지 이제 1년 차. 어두운 새벽 출근길은 아직 낯설지만 라디오와 함께라면 즐겁기만 하다. 직업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오랜 시간을 쏟아온 내 인생의 전부를 포기하고 완전히 0,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했으니까. 그럼에도 이 길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다. 빵을 굽는 순간을 떠올리기만 해도 즐겁고 열정이 끌어넘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빵사가 된 지금은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다.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순간이 직장을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르니까. 부드러운 밀가루를 만지면서 생각한다. 다들 이렇게 자기 일을 사랑해왔던 걸까?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보였던 걸까? 오래 망설이지 말고 진작 용기내볼걸. 그래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이 이렇게 반짝이지 않았겠지. 덕분에 조금 늦게 시작한 질빵의 길이 재밌는 엇박자가 됐다. 이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

행복을 주는 노래 김광진 이 노래 들으면서 흥얼거리며 반죽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서 왜냐면 새벽에 상하기 좋은 날이 재방송되거든요, 여러분.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근데 은근히 저희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재방송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콤하게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야근의 마무리로 아직 하루를 끝내지 못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방송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아무튼 지금 본방이 아니라 재방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대표로 오늘 사연 주인공께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4부입니다. 본가에 갔다가 어릴 때 썼던 제 일기장을 찾았어요. 지훈자 씨. 첫사랑에게 쓴 고백 일기를 보았는데요. 으악! 귀엽기도 하지만 오글거리고 느끼하고 저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었어요. 좋아해 라는 말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번은 있었더라고요. 보고 싶다. 내 첫사랑 하트. 고백 일기라 다행이에요. 고백 편지인데 100번 넘게 썼으면 아무리 한 초등학생쯤 된 것 같죠. 뭐 나이 먹어봤어요. 중학생? 근데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해도 나한테 사랑해를 100번 쓴 편지를 받으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고백 일기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지훈자 씨에게 화장품 보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빌리 어쿠스틱 치즈 멜로망스.

0: 왜 그랬을까? 빌리어코스티, 치즈, 멜로망스, 여름밤, 유나, 20살 두 곡이었습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4: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0: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MD 라보라토리스 에이지엑스 세럼,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K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0: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허희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였습니다. 정말 토스트 하나, 뭐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어도 예쁘게 꾸며 먹는 분들 계시죠. 뭐 색색깔의 달콤한 잼이 될 수도 있고요. 크림 또는 제철 과일 등등등 다양한 재료로 알록달록 맛있게 만들어 먹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자고로 음식은 보기 좋아야 네, 맛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음식의 차림새, 비주얼에 신경을 써서 음식을 차려서 먹는 편인데요. 제 주식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샌드위치잖아요. 샌드위치를 굉장히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인데 사실 그냥 뭐 이것저것 넣고 뭐 예쁘게 먹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차려 먹어도 되지만 누구한테 보여줄 건 아니지만 괜히 막 예쁘게 파슬리도 뿌리고 막 후추도 갈아서 넣고 거기에 잼도 예쁘게 딱 세팅해서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차려서 예쁘게 먹으면 왠지 내가 내 스스로를 굉장히 대접해주는 느낌? 비록 재료는 냉장고 속에 냉털을 해서 남는 재료들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예뻐 보이면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비싼 샌드위치를 사 먹는 느낌? 느낌만이라도 그렇게 내는 게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만큼은 저는 그런 좀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방이나 좀 깨끗하게 치우고 주변 정리나 잘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에 저는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나라도 예쁘고 깔끔하게 하는 게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참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은 뭐 음식 같은 거 드실 때 혼자 드실 때 어떻게 차려 먹는 편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깔끔하게 차려 드시는 거를 한 번쯤은 네, 추천드립니다. 기분이 진짜 많이 좋아져요. 뭐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어디 올리진 않더라도 간직하고 있다가 아 맞아 이렇게 해먹었었지 하면서 사진첩을 둘러볼 때도 기분 좋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먹는 얘기 하니까 배가 막 고파지는 것 같은데 우리 상쾌한 아침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들, 따뜻한 문자 그리고 신청곡을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문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로 가득 알록달록 채워보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듣고 싶은 노래도 많이 많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랜드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화사 굿 굿바이 들려드렸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최순우님께서요. 32살 아들이 모기부터 파리 등 벌레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얼마 전에 모기채로 잡아서 변기에 버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래가지고 연천에서 군 생활은 어찌했나 궁금합니다. 아니 뭐 벌레 싫어하는데 성별, 나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분이신데도 벌레를 잘 잡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제 특정한 벌레가 아니면 제가 바퀴벌레만 진짜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고 그 외의 벌레들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모기, 뭐 파리 이런 거 손으로도 잡을 수 있고. 아 근데 저는 뭐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바퀴벌레가 진짜 싫어요. 저 왜 그 바퀴벌레 싫어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필리핀에 살았잖아요. 아 근데 그 필리핀의 산간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 산벌레, 산에서 사는 바퀴벌레, 특히 그 동남아 지역 바퀴벌레가 진짜 커요. 아 제가 새벽부터 바퀴벌레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해요. 싫으시죠?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돼서 아 너무 작은 벌레라도 싫더라고요. 네, 바퀴벌레 싫어요. 아마 우리 순우님 아드님께서도 어떤 그 벌레에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싫을 수도 있고요. 아, 너무 싫네요 진짜. 3953님. 초코우유가 땡겨서 저번에 사뒀던 초코가루를 찾아서 야무지게 타서 마시면서 라디오 틀었어요. 여름 감기 몸살로

이클립스 소나기에 이어서 조정석 아로아 띄워드렸습니다. 5279님, 며칠 전 퇴근 후에 수영 갔다가 나오는

14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위와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위는 트와이스의 Cheer Up입니다. 예쁘네 옆에 예쁘네 샤샤샤 신드롬을 일으켰던 Cheer Up이 2위를 기록했고요. 대망의 1위는 엑소의 몬스터 였습니다. 엑소의 정규 3집 타이틀곡이고요. 엑소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노래 중 하나죠.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트와이스의 Cheer Up, 엑소 몬스터.

0: 비밀 커플입니다.
1: 오.
0: 과장님이 자꾸 여동생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셔서 너무 난감합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꾸 주말에 약속을 잡으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비밀 연애 중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소개팅 자리에 나갈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굳이 사내 커플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러면 또 코치코치 이렇게 캐물으실 수도 있겠다. 막 어디서 만났는데 누군데 이러면 거짓말 하다가 또 들킬 수도 있고 아, 난감하긴 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선배들이 소개시켜줄게 라고 했을 때 전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도 아 제가 최근에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멜로디 자체, 분위기 자체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쵸? Lazy Sunday mornings, 느긋한 일요일 아침마다 Hiding under covers, 어떤 상태예요? 이불 아래에 숨어서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미션 문장. 당신과 함께

뒤에 ing가 오잖아요. staying in with you.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꺼리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play your favorite movie.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틀고 laying right beside me. 내 바로 옆에 누워서요.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이번에도 I don't mind라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뭐 좋아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don't mind when it's just us two. 그게 우리 단 둘뿐이어도 나는 괜찮아요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1, 2, 3. 오, 너무 좋죠, 분위기가. And these little songs make me glad to call you mine.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이 작은 노래들은 당신을 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And these little songs make me glad to call you mine. 그렇죠? And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구름이 등장했어요. In the clouds. Have one's head in the clouds 라는 구조가 공상에 빠져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당신은 나를 너무도 기분이 붕 뜨게 해요 라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한다 라는 미션 문장이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라는 문장 들어보세요.

오직 뭐래요? Is your body next to me? 오직 내 곁에 있는 당신뿐. 네, 이처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뿐이다. On rainy days, 비 오는 날에는 just need your company 라고 있어요. 그냥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Don'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ing. Don't need too much 라고 했어요. Don't need too much. 많은 게 필요 없어요. 난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라는 문장입니다. 미션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죠. I don't need too much. Don't need too much. Just your simple loving. 뭐만 필요하대요? 그냥 당신의 단순한 사랑만 필요해요 라고 했어요. Don't need too much 대신에

한 번 더 들렸죠, 미션 문장. Just your simple loving. 아, 그저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It's everything.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라고 했습니다. 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또 내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처럼 simple things make us happy인 거죠.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Ebony Lauren, Matthew Ifill, Sebastian Kamai의 All That I Need.

기억나시죠? Being with you is enough for me. 이런 문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Being with you,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is enough for me. 나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내 기분을 들뜨게 하죠. You have got my head in the clouds. 이 문장이었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기분을 들뜨게 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top of the world. 아, 뭐 생각나는 노래도 있으실 거예요. Top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좀 활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You make me feel on top of the world. 네, 이런 문장도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난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I don't need too much. 이거였죠? I don't need too much.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I don't ask for much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좋고 I don't need a lot to be happy 예, 이처럼 전해도 좋겠네요.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목소리) 첫 번째, 당신과 함께 집에만 있어도 난 괜찮아요. I don't mind staying in with you.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동욱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초딩 아들과 매일 러닝하고 있어요. 퇴근 시간 가까이 되면 전화와서 집에 언제 와? 다 와가? 물어본답니다. 아들과 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이 시간도 추억이 되겠죠? 세븐틴 청춘 찬가 신청해요. 그럼요. 우리 동훈님께도 그리고 아드님께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겁니다. 저도 아빠랑 어렸을 때 막 같이 농구 연습하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달리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세븐틴 청춘 찬가.

6시 도착해서 운동한 지 한 달 됐어요. 응원해 주세요. 아, 이분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시네요. 6시 도착이라니, 심지어 회사 헬스장에. 운동한 지 한 달 되셨다고 하셨는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쌓여가지고 정말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317님 파이팅! 2516님 그리고 5317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노래 같이 듣고 와야겠죠. 저희는 Like June 그리고 스위스로의 이노진이 함께 부른 Run Together 듣고 오겠습니다.

0: 야, 나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야, 이거 사갔네. 너 너무 안 써가지고.
1: 신발이 사갔다고? 아니, 거짓말. 그럴 리 없잖아. 아, 신발 수선집이. 아, 여기 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아유, 어서 와요. 그 수선하게.
1: 네, 구두 밑창이 떨어져서요. 아, 근데 이거 왜 떨어진 건지 모르겠어요.
2: 아유, 가만히 있어 보자. 아유. 아유, 신발 사갔네 이거. 이거 잘 안 신었나 봐요.
1: 아,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신발이어서요. 신발장에 거의 간직해 놨는데 왜 사갔지?
2: 아이고, 신으라고 산 신발을 왜 간직만 해요? 예쁘게 잘 신고 다녀야지.
1: 아, 몰랐어요. 사장님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죠?
2: 아유, 그럼요. 그 밑창만 갈아주면 되니까 내가 잘 고쳐줄게요. 그 쓸데없이 아끼지 말고 예쁜 아가씨 그 예쁘게 잘 신고 다녀요. 알겠죠?
1: 네, 사장님 제 신발 꼭 살려주세요.

0: 분고잖아요.
1: 맞죠?
0: 그 저는 약간 그런 건 좀 이해 안 돼요. 신발을 신고 집에 와서 이제 현관에 앉아서 물티슈로 신발을 닦고 말리고 관리해서 거의 저는 그렇게까지는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 아, 그것도 부지런한 사람만 진짜 할 수 있긴 하겠다.
0: 네. 그래서 그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결혼했을 당시에 저한테 아, 그래도 좋은 거 신고 다녀야지 이렇게 해서 선물해 주신 명품 운동화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품 운동화예요. 명이 없어졌어요.
1: 그냥 품이고 그냥 물건이군요, 물건.
0: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브랜드인지도 잘 몰라요.
1: 아니 근데 그만큼 이제 자주 신고 그만큼 이제 선물을 주셨으니까 또 감사하게 많이 신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0: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막 너무 아끼고 아껴서 막 명품백을 하나 사면 모셔놓는 주의.
1: 아.
0: 결혼식이나 뭐 중요한 자리만 그걸 들고 막 이렇게 가는.
1: 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긴 해요. 저는 어떤 성격이냐면 진짜 뭐 비싼 가방을 샀거나 신발을 샀다고 쳐요. 그러면 매일 그것만 신고 다니고 매일 그것만 들고 다녀서 얘네가 진짜 사가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1년밖에 산 지 안 됐는데 꼭 한 10년은 든 것 같아서 이렇게 낡아버리고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0: 근데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가 하거든요. 비싼 거로 좀 산다고 하면 제가 좀 망설여요. 근데 선물을 해주면서 아니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면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300원 꼴인데
1: 그건 맞긴 맞아.
0: 그냥 하루에 300원치 든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발상의 전환이라서
1: 맞아요.
0: 오, 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1: 너무 아끼는 것도 사실은 그걸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살짝 좀 덜 아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저처럼 너무 이제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좀 막 그냥 편하게 쓰다 보면은 그에 따른 좀 낭패를 보는 일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냥 편하게 쓰냐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액정 필름을 안 붙이고 케이스를 안 끼고 그냥 생폰으로 다녔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아 뭐 왜냐면 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액정 필름을 우리가 핸드폰에 샀을 때부터 붙이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안 붙인 그 깨끗한 상태를 샀을 때부터 바꾸기 전까지 못 보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저는 아까워가지고 안 붙이고 다녔다가 크게 망가진 거예요. 떨어뜨려서. 뒤에 제 핸드폰 뒤에도 깨져서 수리했죠. 앞에도 깨져서 수리했죠. 그 뒤로 붙였습니다. 붙이고 가장 튼튼한 케이스를 끼워놨어요.
0: 근데 그 말은 좀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살 때도 저희가 색깔을 고르잖아요. 아, 뭐 그레이를 할까 블랙을 할까 색깔을 고르고 케이스를 씌워요.
1: 그럼
0: 색깔이 의미가 없잖아요.
1: 내 말이요.
0: 저도 그런 경우를 한번 깨닫고 나서는 웬만하면 좀 이제 원래 내가 원했던 그 본질 그대로를 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참 그러면 조심이라도 다뤄야 되는데 그 가운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나 이 물건 너무 아껴 이런 게 살면서 많이 없었어가지고.
0: 그래요? 애착 물건 이런 거 없어요?
1: 애착 물건 뭐 맨날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근데 그걸 아끼진 않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저는 한번 쓰면은 무력도 많이 없어서 한번 사면은 그걸 꾸준히 쭉 쓰고 뭐 차도 벌써 제 차 진짜 많이 지금 긁혔거든요. 제 차가 지금 원래 빨간색 차인데 하얀색이 거의 돼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긁혀가지고 좀 오버했어. 너무 오버했나? 예. 박찬희 아나운서는 특별히

트와이스 소중한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석지혜님, 부산에서 청주로 출강 가요.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꼴로 일본어 수업을 하러 갑니다. 매번 일찍 준비를 해야 돼서 기상 알람 못 들을까봐 폰 알람, 탁상시계 알람, 엄마의 모닝콜까지 엄청 신경 써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알람 듣고 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부산에서 청주로 KTX 타고 가시는 거예요?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일본...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캣츠아이의 터치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뾰로로로.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6: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7: Yes, I will.
8: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6월 26일 금요일 KBS 조정식 FM 대행진 신덕희님의 오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오마이걸의 비밀정원으로 시작했고요. 신덕희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도라지즙은 제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 못합니다.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좀 핑계를 대자면 그 다이어트 중인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래서 가연 씨가 식디 오늘 목소리 김부선 씨 같아요. 섹시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아주 또 오늘 좀 전체적으로 섹시한 바이브인가 보. 죄송합니다. 김보배 씨도 식디 오늘따라 입술이 더 빨개요. 수입 체리 같아요. 국산 아니에요? 수입 체리 같다 보내주셨고. 오로록님 목소리가 홍해 갈라지듯 쫙쫙 갈라지네요. 김정민 씨 목소리 같아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 신덕희님 사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누군가 이렇게 집을 떠나면서 방이 생기면 그 누군가가 이제 있었던 공간, 집에 공간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에요. 제 마음을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성민 씨가 빨리 꾸미고 공간을 만드세요. 안 그러면 바로 창고됩니다. 하셨는데 진짜 이제 창고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힘들어도 부지런하게 좀 공간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척 보내면서 문 닫고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서희님, 제 방 생기려면 저도 두 딸 중에 하나 결혼시켜야 되는데 언제 결혼할까요? 요즘 누가 먼저 결혼할 거냐고 등 떠미는 중입니다. 라고 서인 씨가 남겨주셨고,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483호님, 어제 식디가 꿈에 나왔어요. 너무 다정하고 친절하고 게다가 저랑 손잡고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서 식디를 보려고 하는데 식디랑 눈높이가 안 맞고 너무 높은 거예요. 저는 또 눈높이가 너무 낮고 보니까 식디가 저를 산책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강아지 역할이셨어요. 강아지 역할로 저랑 산책했었다는 또 사연도 있고요. 네. 2014님. 근데

0: 필요가 없죠. 자, 1014님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날씨 먼저 체크해볼까요? 기상청의 송소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요즘 기온 변화가 커서 식대처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선선한데요. 낮에는 서울 2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고요. 대전과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도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돌며 오늘보다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FM 땡진. 땡큐.

가 달렸는데 식디 너무 재밌다, 웃기다, 식며든다 같은 예찬 글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요 삼성그룹 내 이 커뮤니티는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제가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축구 보시고 많이들 좀 속상하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속상하지만 또 우리가 또 이성을 좀 붙잡고 우리에게 또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뭐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또 이번 이렇게 많은 나라가 출전하는 월드컵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 좀 우리가 임상엽 선수와 함께 이따가 4부에 월드컵 이야기 그리고 또 어제 경기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보고 가능성을 좀 점쳐보면서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291님. 식디, 못쏠 아들 소개팅 드디어 내일입니다. 아들이 점심쯤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뭘 먹어야 할지 그 다음에 어딜 가야 할지 걱정하던데 제 생각에는 차 마시고 마음에 들면 밥도 먹고 경양식 같은 거요. 뭐 성인이니까 오후에 칵테일도 한잔하고 더 마음에 들면 노래방도 가라고 조언해 주는 건 어떨까요? 아들 소개팅에 예전 생각하면서 너무 설레요. 주말에 후기 남겨놓을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니 일단 그냥 그 조언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마음은 제가 공감합니다. 이렇게 아드님이 아직 그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머님 마음에 이제 좀 빨리 좀 연애도 하고 젊음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은 드시겠지만 그 오후에 칵테일 한잔하고 더 마음에 들면 데리고 노래방 가라고 이런 조언은 사실은 조금 성급한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시간 보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녀와서도 묻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들 뭐 수능 보고 와서 어떻게 봤어? 뭐 이렇게 성적 물어보는 것보다 어쩌면은 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관심을 주지 말고 진짜 정 막 뭔가 이렇게 조언을 주고 싶을 때는 그래도 우리 그 아드님 또래 뭐 사촌 형이라든지 이렇게 뭐 통해서 뭐 이렇게 가까운 그것도 뭐 명절에만 보는 사촌 형 말고요. 아니면 주변에 그죠? 이렇게 좀 통해서 아니면 아들의 친한 친구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여쭤보시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조정식 FM 대행진 조정식식 음악 퀴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저도 분위기 좀 가볍게 가져가 보려고 했어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 3차전 이후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같이 뭐

0: 정확히 살려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2, 3, 4. 잠깐만, 아직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잠깐,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1: 네.
0: 진정하세요. 아직 퀴즈를 다 안 냈단 말이에요.
1: 아, 죄송합니다. 긴장했습니다.
0: 아, 긴장했습니다. 정식이가 퀴즈를 내고 나서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1, 2, 3, 4.

0: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뾰로로로롱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0: 친구들이랑 옷도 맞춰 입고 말 그대로 꽃놀이를 즐긴다는 거죠.
1: 어? 그렇군요. 안 그래도 저희 집 근처에도 능소화가 예쁜 곳이 있습니다.
0: 어, 그랬어요.
1: 저도 MZ들이 많이 가는 능소화 맛집을 알고 싶습니다.
0: 아, 그래, 나 알려줄게. 가장 핫한 능소화 성지순례 명소, 당 그 담장 전체에 능소화가 싹 피어 있는 뚝섬 한강공원. 석규 씨 본 데가 여기 같아요. 어? 집 근처잖아, 그지?
2: 맞습니다.
0: 이곳은 말이에요, 지난 주말 오전 7시부터 능소화 보러 온 사람들이 몰렸다는 후기가 많았고, 노란 대문과 능소화가 사진을 이렇게 싹 같이 담을 수 있는 서촌,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남영역 1번 출구, 대표적인 능소화 명소로 꼽힙니다.
1: 그 우리 MZ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능소화를 좋아하게 됐어요?
0: 그러게요. 어? 이 능소화란 꽃이요, 6월 말에 시작해서 7, 8월에 절정을 일러요. 특정 시기에만 허락되는 이 경험, 희소성이란 게 젊은 청춘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아닐까 싶은데, 희소성이 있는 월드컵에서 이게 이거
1: 아, 이 능소화가 희소성이 있군요. 이 뜨거운 여름에 꽃을 피우는 이 능소화. 주말에 우리도 낭만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계절마다 꽃놀이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낭만 닥터라고 불려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3: 아, 낭만 철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그
0: 조금 전에 MZ들이 능소화 꽃놀이에 빠졌다고 하셨는데요.
3: 맞아요, 맞아요.
0: 능소화 말고도 또 빠진 곳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가면 정식 씨 며칠 새 볼이 홀쭉해지셨는데요. 다이어트 하십니까?
3: 맞습니다. 지금 제가 좀 한 일주일 조금 안 됐는데 어때, 조금 티가 나기 시작하죠?
0: 그렇습니다.
3: 네.
0: 옆에서 보는 얼굴 라인이 굉장히 날렵해서 배일 것 같다고 할까요?
3: 그쵸, 턱선이 장난 아니죠?
0: 그런데 비교하자면 저는 투턱이 아니, 투턱이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아침이라 부어서.
3: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축구 때문에 열받아서 울어서.
3: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계속 진정하시고 내 소식 전해 주십시오.
0: 아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칼로리가 낮은 음식, 그러니까 제로라 표기된 음식들을 많이 선호를 하실 텐데요. 이런 제로 음식들을 모아 파는 곳, 무인 제로

붙으실 분들 도전장 내주시고요. 하남의 여기님 오늘 마지막 5승 도전하십니다. 자, 그리고 축하 사연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 8시 되기 전에 다 함께 신나게 축하축하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다 떨러 한번 가볼까요? 정식이랑 옴냠냠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효자네. 그러니까 삼촌 카드로 하라고. 8살인데. 야. 우리 집 카드는 아껴야 돼. 삼촌 카드로. 2441님 선물 드립니다. 윤지 씨. 며칠 전 퇴사한 지 1년 된 회사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비록 잘못 눌렀다고 하셨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잘 대해주셨던 과장님이었거든요 라고 윤지씨가 남겨주셨습니다. 그랬구나. 확실히 눈물은 이렇게 괴롭혔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뭐 아무리 혼내는 것보다 잘해줬던 분이 따뜻한 말할 때 사실 눈물이라는 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어른일수록 그죠? 예. 오현지씨 저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 친구가 죽이랑 약이랑 사왔을 때 눈물이 펑펑 났어요. 상희야 너밖에 없다 너무 고마워 I love you 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오래 가져가십시오. 친구가 이렇게 잘해줬던 거 이거 또 나중에 또 나 쌩쌩해지고 또 친구가 나 조금 뭐 작은 걸로 서운하게 했을 때 또 가자미눈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친구가 날 아껴줬을 때를 기억하세요. 예. 아 뭐 스님 목사님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또 조언이 그죠? 아 좀 죄송합니다. 김종민님 친구 따라 친구 회사 동료 결혼식을 갔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부 부모님 인사 타임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미쳤나봐요 라고 남기셨죠. 그러니까 결혼식

0: 지선씨 지금 울컥한다고. 근혜씨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울 것 같다 해주셨는데요. 우리 마음을 일단은 조금 진정하고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2부는 메디힐 톤업헤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셀레나제, 한 권으로 끝내는 해커스토익,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헤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헤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헤드 쇼리 실라

축하 축하치요. 이젠 멈출 수가 없어요. 정식이는 이왕이면 좋은 에너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벅찬 축하와 박수로 오늘 여러분의 기쁨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축하 갑니다. 아, 강주영님, 저희 좀 놀랐어요. 혹시 뭐 KBS 직원이신지 관리직이신지 KBS 쿨 FM 개국 61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61주년 대단합니다. 자, 정식이 삼촌을 아이브보다 좋아하는 초이 홍지성 친구가 드디어 태권도 1품을 땄습니다. 꼭! 끼! 태권! 축하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0: 하남의 여기님 방송 듣다가 응원 왔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진짜 지금 새싹 표시 있는 거 보니까 응원하러 오셨어요.
1: 네.
0: 자 오늘 응원에 또 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도연이 파이팅 한 번만 들어볼까요?
1: 네. 네. 지금 잠시만요.
0: 우리 또 그 전교 부회장님이시고요. 내년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회장 바라보고 있는 우리 도현이의 응원을 받겠습니다. 오늘 엄마 잘할 것 같아요.
2: 네.
0: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시원하게 외쳐주세요. 둘, 셋.
2: 엄마 파이팅.
0: 네. 아 우리 귀여운 고학년 언니 도현이의 파이팅이었고요. 자 이따가 퀴즈로 뵙겠습니다.
2: 네. 네.
0: 자 오늘 도전자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270님이시고요. 다리 다친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이 매일 기사가 돼주고 있어요. 근데 매일 퀴즈를 마치더라고요. 정식님의 고향인 그곳으로 출근하는 사내 부부입니다. 잠깐만요. 아, 그래요? 목동에 있는 그 방송국, 자, 남편 퀴즈.

0: 지었고요.
1: 네.
0: 네, 와이프가 90%, 제가 한 1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 이름이 뭐예요?
0: 아, 첫째 이름이 도윤이고요.
1: 도윤이.
0: 네, 둘째 이름이 지유입니다.
1: 지유. 도윤이, 지유. 몇 살, 몇 살이에요?
0: 10살, 7살입니다.
1: 아유, 다 키우셨네요.
0: 네. 네네.
1: 자, 아,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0: 네, 목적지는 그 정식님의 그 고향인 목동입니다.
1: 아, 목동으로 지금 가시고 계시는군요.
0: 네네.
1: 거기 그 방송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목동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야, 그 목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저희 또 KBS를 듣고 계신다는 거는 이게 사실 또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서는 또 웬만하면 또 이제 그쪽 방송국 그 많이 듣는데.
0: 아, 원래 이제 식디님이 거기 계실 땐 거기 걸 듣다가.
1: 네.
0: 예, 옮기시고 나서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1: 아, 그럼. 아이, 쳐다보세요.
0: 아이, 쳐다만 저도 보겠습니다.
1: 저도 또 친정이니까 또 그쪽이 또 잘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예,
0: 이 시간은 예, 무조건 식디 것만 듣고 있습니다.
1: 그건 그렇지. 이거 훨씬 낫다고.
0: 어제 그분 축하해 주셔놓고 그러시면 안 되죠.
1: 아니, 축하는 축하고, 저는 또 우리 방송이 더 재밌다는 자부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아, 우리 도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KBS까지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예, 언제나 따라가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내분이랑 같이 출근하시는 거예요?
0: 예, 지금, 원래 제가 운전을 하다가,
1: 예.
0: 어제 과음 이슈로 오늘은 운전을 또 저희 와이프분이 하고 계셔서,
1: 예.
0: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늘 네네. 이제 그럼 거의 하루 종일 같이 계시는 거네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0: 그렇죠. 1초도 안 떨어져 있고 있습니다.
1: 오, 야. 예. 너무 좋죠.
0: 너무 좋습니다.
1: 아니, 야, 웃음이 절로 나오네.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아, 너무 좋으시겠다.
0: 네, 하루, 네, 맞아요. 네.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아내분 그러면 지금 뭐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응원은 좀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스피커폰 잠깐 하겠습니다.
1: 네. 아, 남편이 어제 과음을 해가지고 아내분이 지금 운전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아내분.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을 위해서 운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죠.
2: 너무 좋습니다.
1: 직장이 같아서 이런 또 특수한 상황에 또 이렇게 운전을 또 할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내분도 야, 네. 진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회사에서 집에서까지 잠들 때까지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상황 너무 좋죠.
2: 네. 너무 좋습니다.
1: 야, 직장에서 그럼 원래 처음에 결혼 전에는 어떤 누가 상사였어요? 남편분이 상사였나요?
2: 아, 제가 상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선배였는데.
1: 네.
2: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 그러면 남편분은 그때 처음 만날 때는 좀 당돌한 후배였나요?
2: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옆팀 후배였어가지고.
1: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 처음에 그 계기가 궁금해가지고요.
2: 아, 어떤 뭐 남편이 축구 동호회를 하고 있었는데.
1: 네.
2: 그거를 제가 따라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 눈에 제가 띄다 보니까 남편이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 잘못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또 부부의 연을 맺게 됐고. 아, 남편 오늘 퀴즈 또 잘 풀어야 됩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둘, 셋.
2: 넷. 파이팅.
1: 좋습니다. 아, 우리 아내 그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 도진님.
0: 네.
1: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아, 방금 사고가 하나 나서 10분 정도 늘어났고요. 방금 KBS에서 그 사고 상황 잘 알려주셔서 잘 피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0: 기가 막힙니다. 내부 순환로 타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도진님 오늘 파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도지.
0: 완전 동시다. 이럴 때는 오늘 도진님한테 기회가 갑니다. 도진님의 끝번호가 0이에요. 여기님 아시겠죠?
1: 네.
0: 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란 씨가 도진님 아내분이랑 24시간 붙어 계시는 거 축하드려요 라고 또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드릴 때 중간에 외치셔도 됩니다. 제 문제 끊고. 그치만 기회는 한 번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드라마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미 팬덤 규모가 갖춰 있는 데다가 원작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종이 만화에서 스크린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거둔 작품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종합일간지에서 연재된 이 작품은 허영만 만화가의 대표작입니다.
1: 수단과
0: 여기님이십니까?
1: 네.
0: 네, 여기님. 정답은요?
1: 식객.
0: 식객.

0: 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식객으로, 야, 자, 이 방향, 네. 자, 우리 그 일단은 도진님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현님에게 죄송합니다. 오늘 5연승일 텐데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 성대모사도 잘 들었고 5연승 하는 동안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짱구 고양이 다 잘 들었고요. 여기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너무도 매너남이시다. 아, 이 참. 뭐 또 죄송할 건 아니죠. 뭐 또 퀴즈니까. 그죠? 네. 여기님.
2: 네.
0: 야, 오늘 그 퀴즈 참, 그래서 허영만 만화가 딱 나오니까 식객을 하셨어요. 그죠?
2: 네.
0: 아, 참. 5승에게 또 이게 좀 명예인데 이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여기님.
2: 네. 네.
0: 그래도 우리 최대로 많이 만날 수 있는 5번 함께 퀴즈하고 또 도현이랑도 네. 추억 많이 쌓은 것 같아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2: 네, 저도요.
0: 그러니까요. 많이 서운하시죠?
2: 아, 아니요. 안 서운합니다.
0: 또 안 서운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서운하네. 여기님, 우리 그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도현이랑도 네. 저 인사 좀 할게요. 도현아!
2: 아, 또 멀리 있어서.
0: 아, 그래. 아, 그럼 도현이한테 좀 전해주세요. 너무 그 덕분에 삼촌 행복했다고 우리 그 식식이 이모 삼촌들 다 너무 행복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2: 네, 맞아요.
0: 네, 고맙습니다. 빠빠이.
3: 안녕하세요.
0: 도현아 너무 고마웠어.
3: 네.
0: 너무 즐거웠어 덕분에.
3: 저도요.
0: 도현아.
3: 네.
0: 그 마지막으로 성대모사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
3: 무슨 성대모사?
0: 짱구 한 번만 쏴주세요.
3: 이쁜 눈 났다.
0: 도현아, 우리 다음에 또 만나. 빠빠이.
3: 빠빠이.
0: 네. 자, 도진님.
1: 아, 예, 네. 안녕하세요.
0: 이렇게 또 매너 있게 또 이렇게 또, 또 패자에 대한 매너까지 또 이렇게 보여주셨고, 선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1: 네, 3번.
0: 3번이요?
1: 네.
0: 꽝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미리 선물판을 작성을 해놓기 때문에 지금 3번 꽝을 뽑으셨고, 근데 그 지금 오늘 함께했던 우리 여기님도 처음에 꽝 뽑고 시작하셔서 선물 4개 다 가져가셨어요. 3개.
1: 네네.
0: 도진님,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도진님 에너지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이 명구시 포함해서 이제 목동 계신 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에너지 좀 주십시오.
1: 아, 예, 알겠습니다. 맨날 제가 식재한테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힘찬 목소리로 만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파이팅, 바이바이.

대한민국의 대표 요리 만화로 불리는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식객, 2번 뿜뿜뿜 깨리객객, 3번 환영합니다 오픈 스튜디오 방문객.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그 퀴즈 고스톱 함께 할 때요, 오답으로 나왔던 그 답이 지금 오늘 정답입니다. 자, 식객, 가리객객, 오픈 스튜디오 방문객 가운데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재치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키키의 아이두미 들을게요.

네, 현재 시간 8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모두가 아시죠? 1번 식객이었습니다. 허영만 만화가의 작품으로 오늘 퀴즈 두 개 다 같이 풀어봤고요.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땡땡님께서 여보 잔소리 좀 그만하시객. 이 정도 이야기도 지금 익명으로 요청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생활을 하고 계신다 느낌이 들고요. 선물 드립니다. 김이보님, 축구는 졌지만 제발 32강 진출하길 바랄객. 아, 이런 거 또 희번 씨 남겨주셨어요. 선물 드립니다. 네, 저희 모두의 또 바람이고요. 또 꿈은 이루어진다. 뭐 좀 어렵게 올라가는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정원 씨.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요즘 제가 최신곡이 굉장히 지금 밝다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텍스트로만 써 있는데 제가 지금 멜로디 넣는 거 봤죠? 나온 지 지금 뭐 3개월 안 된 노래예요. 예. 네. 선물 드립니다. 이때도 생각해보니까 아이오아이 마지막 무대 보면서 살짝 눈물 훔친 것 같은데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또 그 소녀들이 다시 헤어져서 각자의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상상하면서 제가 좀 눈물 훔친 것 같아요 그때. 자, 8540님 도진님은 목동에서 갈아탄 환승객.

0: 가요?
1: 지금 12개 팀 중에 8개 팀이 올라갑니다. 3위는 그러니까 4개 팀이 우리 미치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C조 3위 스코틀랜드가 골득실에서 우리한테 쥐져서 우리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팀은 제쳤고 세 팀만 더 우리 밑으로 내려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경기씩 하고 한 경기를 남겨놓은 팀들 중에서 벨기에, 뭐 카보베르데 제도, 세네갈, 콩고 민주공화국 이렇게 네 개 나라가 우리보다 지금 승점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개 나라가 3차전을 해서 승점을 못 얻거나 얻더라도 우리보다 적게 얻으면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뭐 카보베르데 제도나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한참 떨어지는 나라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파 랭킹이 한참 미친 남아공한테 졌듯이 이 나라들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3차전에서 뭐 비기거나.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조별리그 경기가 일요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지금 그 에콰도르가 독일을 네. 또 예상치 않게 이기면서 조 3위지만은 32강 진출을 지금 확정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이게 뭐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독일 네. 경기처럼 네. 독일도 일찌감치 좀 그 진출을 네. 확정했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그 좀 설렁설렁할 수가 있는 거고요.
2: 주전 선수를 좀 쉬게 하고 네. 네. 뭐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좀 우리한테 네.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1: 맞습니다.
2: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2: 네. 자, 아무튼 뭐 잘 되길 바랍니다.
1: 네.
2: 자, 다음 뉴스는 베네수엘라의 지진 소식인데요. 규모 7이 넘는 강진이었다고요.
1: 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고요. 베네수엘라 시간으로는 24일 오후 6시 4분에 규모 7.2의 지진이 이 베네수엘라 북부의 카리브해 연안 마을 모론 서부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39초가 지나고 첫 번째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규모 7.5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당국에서는 뭐 지금 오늘 아침까지 나온 걸로는 사망자가 한 188명이고 부상자가 한 1,500명 이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 최대 또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우리 교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아직 피해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2: 네. 자, 다음 뉴스는 건강보험료 수가 소식입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1: 그 건보 수가가 병원이 환자를 진료해주면은 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하는 지역 그러니까 의료기반이 좀 열악한 지역에서 수가를 가산해주기로 했고요.

0: 아프리카 공화국 축구를 보다가 여선배의 무서운 모습을 봤어요. 자꾸 입 밖으로 험한 말을 내뱉던데 얼굴은 순한 양인데 화나니까 막 시베리안 허스키 막 하더라고요. 저 어떡하죠? 그리고 태권도 3단이라던데 포기할까요? 하셨습니다. 정답을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기혼자로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조언은 못 드리지만 지금 생각하는 그 약간의 그 어떤 그 불안함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4부로 오겠습니다. 임상엽 해설위원과 함께 올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4: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5: 무서워 너무 무서워.
6: 약속 나간 와이퍼한테

0: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게 조금 답답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일단 지금 임상엽 위원께서 계속 또 이제 축구 얘기를 하는데 그 잘생겼다는 그 말을 계속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보이는 라디오를 켜고 봐주세요. 네. 네, 상엽 씨 잘생긴 것 좀 많이 봐주시고요. 어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안 나왔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0: 뭐 아마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투입해 경기 흐름을 바꾸려고 한 것 같은데.
1: 네.
0: 뭐 상대가 지쳤을 때 손흥민 선수의 속도나 결정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였는데

0: 아, 그 부분도 좀 갑자기 좀 아쉽네요.
1: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얼마나 아쉬울 거 아쉽겠습니까?
0: 지금 뭐 다른 나라 얘기도 하고 월드컵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야기가 우리 대표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또 여기에.

0: 네 골 넣은 선수가 되는 건데 정말 골 넣기를 바라봅니다 하셨고, 지금 이 미연 씨가 경기 보고 계신가 봐요. 일본은 스웨덴과 경기 중이고요. 아직 0-0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경기 보셨어요?
1: 네, 일본 경기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 잘한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던데.
1: 뭐 아시아의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은 네. 환경에서 경쟁을 하는 팀이잖아요.
0: 네.
1: 2002년 이후를 보면 격차가 조금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 일본이 꾸준히 성장해온 반면에 우리는 조금 아쉽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플레이를 보면 또 플레이를 보면서 좀 배우려고 하고, 전술적인 움직임이나 또 빌드업 방식들을 보면 참고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0: 네.
1: 저는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0: 일본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선수가 좀 따로 있을까요?
1: 뭐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모든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르면 물어보자 임상엽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이제

0: 자동적으로 신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기량이 많이 안 떨어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축구가 좀 달라진 건지 그 두 명의 선수가 좀 특이한 건지.
0: 뭐 예전과 비교하면 자기 관리를 훨씬 잘하는 것 같고 또 과학적인 트레이닝과 뭐 회복 시스템 속에서 선수들이 훨씬 더 오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네. 또 메시나 호날두 선수는 또 이제 관리가 더 확실하게 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0: 네. 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뭐
1: 막 산소치료기나
0: 네, 뭐 산소치료 집안에 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회복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임상엽 선수도 좀 너무 은퇴 너무 빨리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도 네. 원래 은퇴하고서는 몸이 보통 퍼지기 마련인데 네.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좀 약간 좀 성급했나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0: 드립니다.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고 현재 시간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경기를 볼 때도 제가 느꼈던 게 선수들이 핑크색 축구화를 엄청 많이 신더라고요.
1: 네, 이번 월드컵에서 각종 브랜드들이 핑크색을 많이 밀더라고요. 뭐.
0: 그 저도 보니까 보면 브랜드가 다른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약간 핫핑크 축구화가 많이 나오고 선수들이 많이 신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브랜드별로 이게 뭐 저도 뭐 퓨마나 아디다스, 나이키를 봤을 때 다 핑크색을 신고 있어서 이번 월드컵에 뭐 색깔은 또 핑크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대회 자체에서 네. 이렇게 이번 대회 밀고 있는 것 같아. 시원하게 또 브랜드를 얘기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네요. 저도 예, 조금 뭐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데 제가 궁금한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 호주 경기보다가 선수들 양말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저 왜 구멍이 왜 뚫려 있지 하는데 이게 선수들이 양말에 구멍을 좀 일부러 내는 게 있어요?
1: 네, 일부러 내고요. 선수들은 보통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기 중에 답답한 걸 느끼는 선수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압박이 심하거나 체력이 떨어질 때 종아리 쪽 근육 경련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출근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분기점 방향 중랑교에 사고 있습니다. 도봉요금소부터 여파바다 밀리고요. 이어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천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했는데요. 신월부터 속도 더듭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의 사고 나서 1, 2차로 통행이 어렵고 하객부터 여파받습니다. 이후 광명에서 일직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인천방향 영동고속도로 안산 부근에도 추돌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안산 분기점부터 속도가 내려가고 반대 강릉 쪽으로는 곰포에서 부곡 또 영인에서 양재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에서 정체인데요. 1차로에 있는 사고 처리